0: protein shakes that I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E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E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E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확보, 낙기 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3: 프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 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3: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E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6: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CE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ECEL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E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Our product is standing spout pouch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3: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4: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6: 뉴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오?
1: 자세히.
0: 잠깐만요.
1: 자세히.
0: 오?
1: 자세히 보세요.
0: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수정이.
1: 아니야 바람이 나신경.
2: 제발 제발.
3: 들으세요. 우와.
1: 문경 아리랑이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죠.
3: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4: 글쎄, 똥딱, 똥딱. 박자를 맞춰줘야지. 아리랑.
1: 아리랑, 아리랑.

0: 오. 정신 잘 잤죠?
1: 그러니까.
2: 고개사가 또 고개사. 아,
1: 지금 여기가 네. 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왜 철도가 이렇게 일찌감치 놓여 있었을까?
0: 아무래도 이곳이 그 좋은 소식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1: 근데 그게 네. 좋은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게 서울로 향하잖아요, 오히려. 네.
0: 그러네요.
1: 네. 기차가 놓인 이유가 네. 바로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0: 어떤 비밀이죠?
1: 혹시 그럼 신성님은 네. 우리나라에 탄광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0: 탄광이요?
1: 전국에.

0: 연탄을 생산했기
1: 때문이죠.
2: 문경에도요?
0: 네.
2: 원래 탄광하면 강원도 아닌가요?
0: 직선거리로 태백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문경은. 경상북도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초로 무연탄을 생산했던 곳이고 네. 여기도 탄광이 있었어요, 10개가 넘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 연탄처럼 생긴 건물이
2: 아, 저기 앞에 보이는 네. 문경 석탄 박물관이라고 써있네요.
0: 석탄 박물관이에요. 아. 오늘은 네네. 광부처럼, 마치 광부처럼 잘 놀고 잘 먹기.
2: 광부처럼 해서 시청률을 캐러 가시죠.
0: 시청률 캐. 네,
2: 가시죠.
0: 캐러.
2: 네.
0: 캐러.
2: 가시죠.
0: 캐러. 캐러. 석탄 박물관이라는 이름답게 석탄에 대한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 있어요.

0: 괴탄?
1: 괴탄?
0: 괴탄이 뭡니까?
1: 괴탄, 덩어리 괴짜를 써서 우리 석탄을 입자로 나타낼 때는 덩어리 괴짜를 써서 괴탄. 가로 분자를 써서 분탄. 가로.
0: 아, 가로는 이렇게, 분탄이고
1: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0: 지금 다 있는 게 이게 이제 괴탄.
1: 네. 네. 우리 94년도에 폐강되면서 네. 334곳이라는 탄광이 다 폐강이 됐어요. 네. 그래도 그때 12곳에 남았었는데 그 12곳의 괴탄들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농은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문경의 은성강업소액도가 제일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0: 이게 어떻게 보면 돌 같지만 또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썩고 썩고 썩어서 네. 이렇게 이제 석탄이 그냥.
1: 이게 나무가 지각 변동해서 땅속에 묻혀서 네. 위에 퇴적물들에 의한 압력과 네. 열을 받으면서 휘발 성분인 수소나 산소, 인, 황 이런 건 다 날아가고 탄소, 네. 탄소 마지막 토탄, 갈탄, 아여청탄, 역청탄 그다음 무연탄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전량 무연탄이에요. 네. 무연탄은 우리 탄소가 95% 이상 차지하는 게 우리 무연탄입니다.
0: 한국의 석탄 매장량?
1: 네. 우리나라에는 전체 매장량이 15억 톤이죠. 네. 1924년도에 네. 경북선 철도의 종착역이 어디였을까요?
2: 문경.
1: 빙고 맞았습니다. 점촌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남한에서 제일 먼저 1926년도에 네. 탄광이 열린 곳이 네. 문경입니다. 네. 보시기에는 강원도 갈 같죠. 네. 매장량 한번 보시면 강원도 70%가 넘습니다.
0: 네. 삼척이 거의 35%. 네. 정선이 30%.
2: 그러면 강릉까지 네. 치면.
1: 그래 문경에 애기에 4.8%밖에 안 되지만 길이 고장이다 보니까 길이 네. 잘 뚫려 있고.
2: 가장 먼저.
1: 네. 제 남한에서는 제일 먼저 탄광이 열린 곳이 문경이었고요.
0: 네. 야, 진짜 이쪽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뭉쳐 있네요. 여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0: 오다 보니까 뭐 용도가 네. 연탄 가족 우리 가장 익숙한 게 조개탄이 아니라 연탄이잖아요.
1: 연탄.
2: 연탄.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량 무연탄이 나온다 그랬죠. 네. 무연탄은 이 연탄에 적합해요. 네. 처음에 붙을 때는 잘 붙지 않아요. 맞아요. 잘 붙지 않지만 한번 붙으면 오래 지속되면서 열량을 내기 때문에 네. 최고 적합한 게 무연탄이 연탄으로 되어 있죠.
3: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 네. 구멍이 엄청 많네요. 이거.
2: 네,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90탄, 22공탄, 21공탄, 33공탄, 44공탄. 네, 가정용은 그럼 지금 우리 몇 개 정도의 지금 구멍을 갖고 있을까요? 요즘 연탄.
0: 19공탄.
2: 19공탄일 것 같죠. 예전에 19공탄을 많이 썼는데 네. 요새 나오는 거는 25공탄, 25개의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탄. 조개탄은 생각나시죠?
0: 학교에.
2: 네.
0: 이거를 겨울 되면 타러 가요. 네. 학교 뒤로. 그래서 양동이 두 개씩 들고 와서 네. 막 넣으면 이게 한 3교시쯤 되면 이제 막 진짜 네. 뜨거워. 그때 막 도시락 갖다 놓고 올리면 네네네. 밑에 거 타고.
3: 그러니까 저 때는 그 위에다가 애들이 이제 뭐 쥐포나 쫀디 이런 거 사와가지고 거기다 막 구워 먹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꼭 거기다가 당번이라고 하죠, 그때는. 네. 주번. 그 주전자 물 올려놓으라고. 네. 그 옆에서 막 패딩 다 태워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막.
2: 네. 네.

0: 직접
1: 우리가. 아니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 아, 네. 예. 연탄을 만드는
0: 처음에는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네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분이나 이런 걸 넣어서 가루하고
1: 햄머로 때려가지고
0: 네 때려서 요 틀 있죠. 틀 안에 넣어서 때려서
1: 수타네, 수타. 네.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면은 하루에 와 이게 몇 번을
1: 근데 숙련 되면 내보면 네. 한 방만 빵 때려도 네.
0: 그럴까요?
1: 나올 것 같아요.
0: 나올 것 같아요. 네.
2: 한 방에요?
0: 한 방에
2: 나오면
1: 제대로 빵 때리면
0: 우리 작가님은 한 방에 하실 것 같아.
1: 네,
0: 느끼시는
1: 아니 그걸 누가 보세요?
2: 한 방에 때리다가 네. 담 걸려서 한 방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1: 아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 한 방에. 실제로 예전에 광부분들이 여기서 탄을 캐던
2: 은성갱입니다. 우리가 진짜 광부가 네.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1: 지금 뭐 시원하죠?
2: 네.
1: 이게 지하로 바로 이제 갱도로 통하는 예, 그 실제 갱이라서 그래요.
2: 와. 오, 엄청 시원한데요?
1: 네.
2: 와. 오, 너무 시원하다. 와, 엄청 시원하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실제 갱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부터 이 레일이 깔려 있어요.
2: 여기 앞에 보이네요. 네.
1: 근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게 예전에 전철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 안에 있는 메탄 가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2: 그럴 수 있죠.
1: 네. 그래서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탄차가 있고 인차가 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건 인차라. 인차, 그리고 이거는 광차.
2: 네. 네.
1: 네, 여기에 자그마치 일하시던 광부의 인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갱도에서만.
2: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많으면 한 2,000명?
1: 2,000명.
2: 네.
1: 그보다 더 많이.
2: 더 많다고요?
1: 네.
2: 그럼 3,000명?
1: 아니요.
2: 더 돼요?
1: 4,300명.
2: 아, 4,300명이 네. 있죠.
1: 물론 4,300명이 동시에 일한 건 아니고 교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2: 네.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몇백 명이 교대로 일을 했다고.
2: 아, 교대로 네. 2,000명씩?
1: 네네네. 근데 이제 벌써 네. 이만큼 들어오니까 무섭죠?
2: 약간 조금, 예.
1: 네. 네. 사실 옛날에 갱도가 언제 문을 질지도 모르고
2: 네.
1: 이 안에서 폭발 사고, 화재 사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집안 침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2: 항상 안전하고
1: 항상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셨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광부분들이
2: 네.
1: 금기시 여기는 게 있어요.
2: 금기.
1: 왜냐면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2: 네.
1: 절대 금기로 여기는 게 있었는데
2: 그 아까 제가 살짝 좀 본 것 같아요. 절대 이 안에서 쥐를 잡지 마라.
1: 그러니까요.
2: 네.
1: 쥐가 있다는 거는 네. 이 갱도 안에 유해 가스나 이런 게 없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2: 그리고 네. 왜 막 지진 같은 거나 이런 거 일어날 때 쥐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잖아요.
1: 미리 예, 뭐 배에서도
2: 네.
1: 쥐들이 막 이제 물에 뛰어들면
2: 네.
1: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위험을 예감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2: 네.
1: 여기서는 쥐가 있다는 거는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락을 먹을 때 뭐 나눠주기도 하고.
2: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잘 꼬셔가지고 못 도망가게. 네.

0: 여기가 네. 바로 예전에 은성광업소에 사택촌이 있던데요.
1: 아, 이곳이요?
0: 예. 네.
1: 어, 보니까 좀 이게 옛날 집을 좀 재현을 해놓은 네. 세트장 같긴 한데.
0: 근데 바로 그 자리에요, 근데. 딱, 그러니까 갱도에서 나오면 바로 걸어서 사택촌으로 가서.
1: 일단 우리
0: 가족도 만나고.
1: 들었다 나왔잖아요. 네. 좀 덥거든요. 네. 막 좀 찢어야 될 것 같고.
0: 그러게.
1: 목욕.
0: 목욕.
1: 예. 네. 들어가시죠.
0: 이발관은 내가 갈 필요가 없고. 어. 목욕.
1: 네, 목욕. 목욕.
0: 저희가 원래 이제 탄가루들을 다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이 마네킹 보면은 네. 까맣잖아요.
2: 네, 네.
1: 씻으려고.
2: 그러니까.
1: 아, 근데 뒤에는 적나라하게.
2: 네.
1: 이야.
0: 아이고. 예전에 그냥 탄가루 뒤집어 쓰고 그냥 목욕부터 하고 싶겠지 뭐.
1: 아, 그럼요. 나갈 때 딱 깔끔하게.
0: 어.
1: 아, 일단 좀 개운해진 것 같긴 하지만
0: 네.
1: 또 씻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0: 몸에 때를 100개 내면 목구멍에 때도 100개.
1: 그렇죠.
0: 주포.
1: 주포.
0: 아, 막걸리, 소주, 빈대떡, 예.
1: 도토리묵.
0: 아줌마 두 명이요.
1: 예, 아이고, 자리가 없네.
0: 예. 비계를 먹어야 이 탄가루 성킨 게 깨끗한 게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오셨죠. 게다가 그날 살아 들어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느낌들.
1: 예.
0: 가족계획 옆에.
1: 이런 것도 있었어요?
0: 네, 지금으로 따지면
1: 네.
0: 말이 안 되죠.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장려하고 있는데
1: 이때는 많이 낳지 마라.
0: 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 보건사회고 여기는 이제 그 정육점.
0: 예.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어요, 고기가.
1: 이때 당시는
0: 네.
1: 정육점에서 고기를
0: 네.
1: 뭐 예를 들어 뭐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하잖아요.
0: 네.
1: 딱 썰어가지고 신문지.
2: 신문지 딱
1: 알아서.
0: 오늘 사장님 저기 그 고기 사러 왔네. 네.
1: 네. 월급 받으신 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소고기 국 하나 끓여서 드시려고 온 것 같아요.
1: 지금 기분 좋으셔.

0: 다섯 가지 오미가 있는데
1: 네네.
0: 오미가 뭔지 아세요?
1: 오미?
0: 우경 오미 다섯 가지 맛
1: 뭐 달고
0: 그거
1: 아니에요? 네네. 오미자 그거 아니에요?
0: 먹는 거 중에
1: 아 먹는 거 중에
0: 네. 일단 호산춘이 있어요.
1: 그리고 송어회 네.
0: 그다음에 민물매운탕
1: 네. 오.
0: 그리고 산채비빔밥
1: 마지막으로
0: 이거
1: 돌이
0: 아니라 네. 이 돌가루를 먹은
1: 네.
0: 사료로 먹은 돼지와 한우를 구워 먹는
1: 약돌돼지
0: 예, 약돌돼지 약돌한우가 바로
2: 아~ 네,
0: 우리 문경이 자랑하는 최호 선생님
2: 예. 예. 아~ 아이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0: 네. 아 좀 주워드리는 게 많아가지고
2: 아이고 제보다 더 잘하십니다.
0: 이게 거정석이란 돌인데 네. 양리작용을 해요.
1: 양리작용
0: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먹이는 방법을 문경이 최초로 했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섞어 먹은 돼지는 기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불포화 지방도 더 많아지고 먹는 사람은 훨씬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1: 아, 그래요? 네. 아, 기대된다.
2: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은 네. 기름이 적어요.
1: 기름이 적고?
2: 물이 많아.
0: 담백한 물이 많고. 네.
2: 다른 일반 돼지들은 기름이 60% 같다면은
1: 네.
2: 이거는 물이 60%예요. 고기를 구워놓으면 빨리 굳질 않고 기름도 빨리 굳질 않습니다.
1: 이야, 신기하네.
0: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문경을 네.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바로 이 약돌돼지입니다.
1: 네. 우리 그 사장님께서 자르시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 거죠?
2: 이거는 이제 삼겹살입니다.
1: 삼겹살.
2: 예. 우리는 삼겹인데 하나 둘 셋 삼겹인데 네. 서울에는 오겹으로 취급을 합니다.
0: 예, 예,
2: 그래서 껍데기하고 같이 먹어야지 약돌돼지 맛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산나무 수초 네. 구워 드시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1: 그럼 제가 들어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0: 수치 들어옵니다, 수치.
1: 잠깐만요. 예. 불러드릴게요. 강남 수치입니다, 이것이.
2: 예, 와. 저는 딱 고깃집에 오면은 이 딱 숯을 넣어줄 때가 가장 기대돼요. 이제 먹을 준비가 됐구나.
1: 저희들은 또 약도를 콩알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물에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물맛이 또 일반 물맛하고 틀려요.
2: 야, 그럼 이게 약돌숯.
1: 사실 한번 보세요.
2: 네. 일단 뭐 무색, 무취. 네?
3: 부드러운데요?
2: 깔끔합니다.
3: 부드러운데요?
2: 목넘김이 그냥 부드러운데요? 예.
1: 아까 제가 썰었던 고기 네. 초벌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구워가지고 씹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기를 굽는 방법도 네. 지방 위로 가도록.
2: 지방이 위로 가도록.
1: 기름 밑으로 흐르게 만들어주시면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2: 지방이 위로. 예.
1: 고기가 익을 정도로 익혀가지고 예. 돌려주셔야지 고기가 맛있고 그리고 썰을 때도 약간 배식하게 이렇게 썰어주면은 고기가 납작하면서도 빨리 익습니다. 네. 이렇게 썰어놔버리면
2: 어슬어슬하고
1: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식하게.
2: 네. 네. 사장님께서 이 약돌 재질을 운영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1: 이 식당 한 거는 한 7년밖에 안 되고요.
2: 네.
1: 농장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는 게 한 40년.
2: 와, 40년 동안.
1: 네. 와.
2: 거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의 그 인생의 절반을 이 약돌 재질에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1: 예. 네. 지금 이렇게 드시면 최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2: 예.
1: 예, 맛있게 드십시오.
2: 감사합니다. 네.
1: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2: 예. 네. 와. 오, 이거 일단 파절에 이렇게 싹 싸가지고.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와. 아니, 안 느껴요.
3: 안 느껴요.
2: 와.

0: 그다음에 식감이 저작감이 너무 좋아.
1: 식감도 좋고 그 딱 씹을 때 육즙이
0: 이거 특이해서 네. 일단은 이게 오겹살이잖아요. 네. 껍데기가 굉장히 사실 식감은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껍질과 지방이 한 대 그냥 치즈 구운 것처럼. 네.
2: 나는 이제 된장찌개 먹어봐요.

0: 곱창은 맛없는데 지금 얘네. 그 지방에 복슬복슬한 맛.
1: 여기도 한번 까먹어봐야겠다. 넣고 이거 또 올려주고. 근데 이 파절이도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0: 그러니까. 와. 예전에 문경에는 판저가 큰 게 있었어요, 석탄.
2: 이곳에요?
0: 네, 광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부들은 을에 이제 몸에 탄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뺀다고.
1: 기관지가 안 좋으시니까.
0: 네,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즐겨 드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광부들한테 삼겹살 가격도 뭐 수당도 나오고 회식비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목 관리 이번에 바꿔보는 건 어때요? 네. 평상시는 뭘로 하시는데 지금?
1: 평상시에는 사실 특별하게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0: 타고난 목인구나. 네.
1: 봄철에 네. 미세먼지 아, 네. 심한 날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저도 삼겹살을 먹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때 막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1: 그러니까 지방 이 기름기가 들어가면서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즐겨 먹긴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0: 이거 정도면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좀
1: 와, 안 질릴
0: 느껴지가 않잖아요.
1: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막 다니시면서 고기를 막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많이 먹죠.
1: 혹시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고기가 있다면?
0: 먹고 있는 고기 항상.
1: 먹고 있는 고기?
0: 고기는 다 맛있는데 네. 먹고 나면 이제 소화되고 나면 잊어먹으니까 네. 기억에 남는 고기는 지금 먹고 있는 고기.
1: 오늘
0: 바로 이 고기. 약간의...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The Panguchan stream is bathed in spring light. Here, where memories are etched into ancient rocks, lies another space of history, the Seowon. People gather one by one at Pangu Seowon, donned in ceremonial attire. With proper etiquette, they perform the ancient spring ritual. A place where one cultivated the mind, taking nature as their companion and remembering the teachers of wisdom. Once lost due to the abolition of Seowons, this Seowon was rebuilt here after.
1: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 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보은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은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Though the physical location has changed, their places in our hearts remain the same.
2: 동로하고 전작하고 화살을 그리.
1: 보은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보은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A teacher they cherished for many years. Scholars settled here along the banks of Panguchan Stream,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oen Jeongmongju. The rock encountered at the end of the exile's path, Panguda Terrace. Perhaps its silent presence brought comfort to them. Following Poen's footsteps, countless scholars also made their way here. Jipcheongjeong, the old house facing Panguda Terrace, retains the traces of time, yet stands unchanged.
3: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0: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1: His descendants have woven the remaining memories into a single book. Professor Sung Bom Jung is a linguist who worked on the translation.
2: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시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꼬 놀자. 이리 오너라 꼬 놀자.

0: The Sorigun Ko Young-yeol is seated at the piano. A passage of pansori is set to Western keys. Crossing eras through song, he shows us that tradition is not outdated, but alive today.
1: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Another way of carving memories. The poetry of Poen Jeongmongju is sung anew in his own rhythm.
1: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0: Following in Poen's footsteps, he stands before Bangude Terrace, where it has stood for ages.
1: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되었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Jeong Mongju's poem, written while gazing at Bangude Terrace during his exile, seep into his heart as well.

0: 주소서. 그 방부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It is like an ink and wash painting. Countless years have flowed through this valley of silence. Today, too, the crisp morning spreads gradually, moving at its own pace. Water flows to lower ground, opening the path of life.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visible and the hidden vanishes before we know it. This is a secret garden, a place where the breath of all life rises. Chipcheongjeong, a house that gathers clarity while facing the Panguchun stream. The sound of rippling water, wind, and bird songs drift back and forth between the walls. Perhaps someone's footsteps will pause here, allowing them to gather their thoughts and linger in a moment of deep reflection on life.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The interplay of black and white. How has the ink and wash painter captured this simplicity? Her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you can encounter the works of artist Hong Purume.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 푸르메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An exhibition where the ancient language of ink and wash painting meets digital media.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Art Bank collects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and utilizes them as public cultural assets. Alongside artists representing Korean contemporary art, the name Hong Purume also holds its place. Rather than mere storage, it becomes a living, breathing record so that anyone can encounter art.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푸르메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The artist of nature faces the Panguchun stream. Both light and water pause beneath her gaze.
2: 제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The artist's gaze lingers before a bird carving left by someone else. Before long, emotions spread like ink.
2: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0: 그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1: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2: The moment the ink is ground, its density and the brush strokes of the painting are revealed. That is why, for an ink and wash painter, the act of grinding ink is the deepest form of a ritual.
1: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2: 겸제 정선 was a painter who interpreted the landscapes of his era and brought nature into reality. Now, the ink and wash painter of this era seeks to paint her own Panguchun stream.
1: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Brush strokes that stop even one's breath. Having spent many years in Taiwan exploring Eastern ink and wash painting, she has developed her own unique style. Tradition, too, had to evolve with the times.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First, the artist completed several small canvases depicting the Panguchun stream with rapid brush strokes. From these, she selects the one that resonates most deeply, then enlarges the canvas to create a supersized piece. As she decides which piece to choose, the time of the Panguchun stream flows alongside her.
2: 처음 내가 방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Time has now become longing.

0: The countless memories of time held within the Panguchun stream, the World Heritage Site inspires everyone to dream. The footsteps of a digital heritage expert have once again reached the Panguchun stream. Heritage enjoyed by all through technology. He looks forward to the brilliant heritage of the future.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게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0: A rock shaped like a turtle lying on its back, Pangu. The valley formed from those rocks has now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opening a door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nd connecting the path.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Our heritage. As a great heritage that connects memories and opens the door to tomorrow, the Panguchun stream flows brilliantly even today.

0: 이내 사랑이로다. 아메돈데 사랑아. Great.
1: Oh wait, I was thinking of

한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다니는 것이 의미란 말이오.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침체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Thi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e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1: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3: 저희 E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1: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 유즈 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점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6: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0: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저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2: ESL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Living Life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Living Life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0: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1: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0: 피스 앤 세레니티. 전등사 템플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D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Daeungjeon Hall in its entirety.
2: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0: For Buddhist followers, the temple hall is where the statue of Buddha is enshrined, and thus demands deep reverence. These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were neg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1: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Chund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3: 맞습니다.
0: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0: 뭐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느타치 볼카노비 in 대웅전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전등사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2: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부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나부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불국 그 뭐냐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느냐 이런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 팔았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3: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o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yongjeo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eondeu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라고 해야 되나요?
0: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yongjeo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이런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
2: 건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 시기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었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새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그렇죠.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분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한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전등사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yo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the same way a rising sun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undungsa Temple, Daeu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3: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 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Five.
1: Game.
0: Action.
1: Action.
2: Action.

0: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찰 음식 명장 1호이자 47년째 요리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계신 선재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룸에
1: 예,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스님. 예.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스님께서 이렇게 많이 거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떻게 저희 방송에 오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먼저
1: 제가 뭐 수행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식진흥의사상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그 분들한테 우리 그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네. 제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네.
0: 사실 이렇게 섭외 요청이 많으신 것도 그 글로벌 OTT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있잖아요.
1: 네.
0: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을 알리기 네. 위해서 또 출연을 결심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1: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찰 음식이라는 것을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고 물론 이제 옛날에 저보다 먼저 하신 스님들도 계시는데 그냥 짧게 뭐 네. 이런 방송에서 좀 했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통 중장년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나가면서 어린 아이서부터 이제 청년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0: 네. 그런 관심이 뭐 이제 수행하시는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린 데는 좀 반가웠을 수도 있지만은 살짝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사찰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채식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1: 다르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요,
0: 네.
1: 생명을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배가 불러 죽겠다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먹는 음식이 우리가 뭐 자연식이다, 채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도와줘야 돼요.
0: 네.
1: 그것이 이제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지혜를 주는 음식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줘야지만이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0: 네.
1: 그분들이 다 무슨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 음식이 사찰 음식입니다. 그럼 왜 그게 음식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좋은 음식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식재료에서 오고
0: 네.
1: 좋은 식재료는 좋은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배추를 먹겠다 그러면 배추를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햇빛 뭐 공기가 필요한데 그 땅이 만약에 아프면 또 물이 안 좋으면 공기가 안 좋으면 배추 자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0: 네.
1: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먹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했고
0: 네.
1: 그 스님들이 그런 음식 문화를 이제 가꾸고

0: 흥건은 우리나라 없고 중국에 주로 많이 있는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열을 많이 이렇게 내주는 음식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네. 하도내게 만들어줘요. 그런 음식들이. 왜 열이 나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채식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1: 근데 사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가신 이유가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0: 누가 이제 나한테 뭐 흑백요소 받느냐 이렇게 해서 안 받다 그랬더니 스님한테 혹시 섭외 안 하느냐 물어서 아니 안 왔는데 그랬더니 오면 나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흑백요리사라고. 그래서 저 안 나가요. 대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예, 되게 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내가 왜 요리 경연 이런 데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식재료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는 지혜가 많다. 그래서 또 사면이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산과 뒷산은 야채 맛이 틀리고 그래서 나라가 또 옆으로 긴 게 아니라 길이로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북서부터 제주도까지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식재료가 나오는 시기도 틀려서 먹는 방법이 다양한데 네. 그 다양한 식재료를 지혜롭게 먹는 것이 바로 발효이다. 김치도 담아 먹고 간장, 된장, 꼬창을 통해서 이거를 독을 해독해주고 그 지방에 따라서 더운 지방은 된장을 많이 먹고 찬 기운이는 추운 지방엔 고추장으로 음식을 해서 이렇게 지방마다 음식을 이렇게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잘 담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 흑백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분들이... 바뀌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두 번만 출연시켜도 떠리키라고 나갔는데 그렇게 끝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1: 탑6까지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원하신 바 이런 사찰 음식, 채식주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궁금해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스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0: 이제 우리 나이 때는요, 뭐 집에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지시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뭐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무슨 일을 하지 않지만 엄마가 엮고거나 이러면 나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떠먹기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했죠. 이제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대요. 할머니가 매일 밥상을 그렇게 예쁘게 막 가지가지 음식을 차려줘서 네. 할머니 때 음식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먹었던 기억들이 제가 음식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진짜 잘 먹고 그렇게 호황해고 살았 더라고요. 예.
1: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음식을 예. 너무나도 좋은 귀한 음식을 드시고 자르셨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길 아니면 또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출가를 하셨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또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는지 그것도
0: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네.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용주사 그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후배들하고 거의 용수사를 갔는데 큰스님이 부모원 증언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아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출가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스님한테 법문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집착을 내는 대도인이 돼서 네. 부모님 은혜도 갖고 많은 사람들을 해서 그런 출가자가 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 깜짝 놀라시면서 네. 네가 뭐 돈이 없니 부모가 없니 뭐 네가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네.

0: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부모님을 거역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설득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죠.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반 허락하시고 어머니는 허락 안 한 상태에서 출가를 했어요.
1: 네, 절에 들어가셔서도 첫 일이 사실 스님들의 식사인 그 공양을 준비하는 일부터 하셨다고. 그게 원래 처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0: 맞아요.
1: 원래 그게.
0: 그래서 농사 짓고 이제 밥 짓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하심도 하고 내려놓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제가 요즘에 새싹이라는 걸 이렇게 먹잖아요. 옛날에는 새싹을 따로 안 팔고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날 때부터 이렇게 뽑아서 새싹부터 먹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옛날 새싹을 따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배추도 심고 무도 심어요. 근데 노스님이 이제 그 씨를 뿌렸는데 서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많이 뿌리고 어디는 조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제 그릇을 들고 저걸 뽑아야 된다. 너무 꽉 베인 거는 못 자라니까
1: 이렇게
0: 이제 중간중간 뽑아주고 또 성근 데는 얼마 안 된 데는 이게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비 오면 탁 쓰러져 갖고 힘드니까 저걸 뽑아서 여기다 심고 저 많은 데는 뽑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수행할 때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항상 중도를 지켜서 하라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도를 일러주세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새새생생에 목숨을 다 바쳐서 수행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거기서 제가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평생을 나 수행자의 그 길을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청소년 이제 아이들, 어린이들 그
1: 어린이들.
0: 예,
1: 그 청소년을 위한 불교 수련회를 운영하시면서 그 먹는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이제 아까 채식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막 그 돌이나 뭘 던져갖고 막 일렁이면 그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고요하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절에 와서 아이들이 먹고 나면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몸속에 독을 빼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얼굴빛이 틀려져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교육청에서 보내다가 전국의 아이들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심성과 또 아토피 이런 거를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무리해서 사실 병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거의 3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밥도 대충대충 너무 바쁘시니까는
0: 뭐 거의 뭐 잠을 뭐 24시간을 지켜야 될 정도로 했으니까.
1: 그렇게
0: 저는 그냥 손바닥 발바닥이 노라니까 귤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새카맸었거든요.
1: 시험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그냥 길어야 1년이고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1: 간에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0: 예, 저희 부모님이 좀 간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타고 나갔고 이제 그래 간경화 흑달까지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약도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음식을 다 바꾸면서 진짜 기적적으로
1: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건강하신.
0: 그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1: 그러면 순수히 그냥 드시는 음식으로 본인의 몸을 치유를 하신 거예요?
0: 예, 경전 속에 보면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약이 아닌 걸 버리면서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갖고 했는데 그 눈은 좋은데 이 간에서 심장에서 열이 차니까 압이 올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근 주스를 먹으라 그래요. 당근이 눈에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갈아갖고 제가 먹었어요. 당근 주스를 먹으면 영양이

0: 이 많아서 제가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주스도 못 먹으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이래서 밥은 김치하고 네. 된장 간장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주스를 김치국물 타 먹고 간장 넣어서 먹어라 이렇게 해줘서 김치국물을 타 먹고 간장 넣어서 먹으니까 당근 주스 먹고 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섞어 먹다가 그걸 갖고 김치를 담고 이제 수박도 막 차니까 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이제 수박을 갈아서 그 물에다가 김치 담그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 기초가 되는 나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 꼬창 갖고도 김치를 담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간장 된장 그리고 내가 그 감식초 그거가 다였어요.
1: 김치를 만드는
0: 아니 그리고
1: 영양.
0: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장도 담가 먹고 이제 또 그 간장에다가 김치를 절여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그게 약이 네, 따로 필요 없으시네요.
0: 네, 네. 저를 살려준 것이 네. 음식이었고 그래서 아,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그런 비행청소년을 더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음식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의 지혜를 전하고 또 연구하는 곳이 궁금해집니다. 가파른 산 중턱에 놓인 그곳을 저희가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고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침 시작입니다, 이게.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내 마음 들여다보고 그런 거 시작입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 뭐 속으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차도 마시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치자같이. 요 꽃잎은 요즘에 그 겨울에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꽃을 그냥 버리기 미안해서 잎을 이렇게 말려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저기 기쁨 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0: 저한테 요리 배우신 분이 저라고 이렇게 떠서 보내주셨어요, 인형을. 네. 네. 이쁘죠? 네. 여기는 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자연의 식재료를 내가 먹었을 때 약이 되게 만들어주는 양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가 있는 곳입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스님. 저희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장독대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따라하기 쉬운 팁이라든지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좀 더 보약 같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0: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발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고기나 뭐 쌀은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소화시켜주는 게 발효거든요. 얘는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뭐 김치나 장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1: 빼주는.
0: 그렇죠. 네. 이 플러스 100을 마이너스가 해서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네. 음식 조합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뭐 저렇게 장도 다 못 가지면 저렇게 만들어진 장을 좀 사서 드시면 좋겠고 구해서 드시면 좋겠고 내 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저는 김치를 많이 담가서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저는 김치 속에 제가 담은 장도 넣지만 그냥 그거 아니라도 발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 귀중한 소중한 그게 바로 김치거든요. 유네스코도 올라가고 장문화도 올라갔는데 저는 그 장과 김치 문화는 세계문화의 문화유산에 올라갈 듯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어떠한 세계 음식하고도 우리나라 음식과 어디가도 잘 어울리지만 세계 어떠한 음식하고도 잘 조화롭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김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천연의 맛을 또 즐길 수 있지 않나요?
0: 사람들이 김치를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맵지 않게 먹는 김치 많아요. 우리가 떡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고 죽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매운 것만 생각하잖아. 네. 막 무김치, 뭐 안 그러면 배추김치, 그다음에 뭐 열무김치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간장에다 절여서도 하지만 가위를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오곡 못 먹으니까 뭐 수수, 뭐 보리, 뭐 이렇게 좁쌀 이런 거 넣고 이제 가위 이제 먹고 남자 많거나 가위 있으면 그 가위를 다 갈아서 김치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밥을 먹기 전에 주스처럼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먹고 어디 가서 좀 먹고 불편하면 그거를 주스처럼 마셔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0: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물질적으로는 지금 뭐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이제 또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 먹는 쓰레기를 좀 줄이는 일을 스님들의 그 실생활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도 내가 먹거리를 비누와 속에 농사지는 걸 자꾸 먹게 되면 걔도 행복하지 않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지만 지구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철 음식 먹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먹고 이랬으면 어떨까, 그래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 문화가 한동안 이렇게 중간에 없어 사장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를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그 먹거리 문화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좀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내 먹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먹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네. 청년들까지 네. 함께 하고 싶어요.
1: 저희도 기대해보고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마음의 행복은 내가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처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박한 자연에서 얻은 밥상으로 한 끼를 준비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 선지 스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스님.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Oh, hey. 잠깐만요.
2: 네.
1: 어?
2: 네, 보세요.
1: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수정님.
2: 야, 바람을 나시며. 아, 제발, 제발.
1: 들으세요. 우와.
2: 문경 아리랑이 가장 최초의 아리랑이죠.
1: 문경 아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3: 이렇게 똥구닥, 똥구닥. 박자를 맞춰줘야지. 아리랑.
2: 아리랑.

0: 오. 정신 잘 잤죠?
1: 그러니까.
2: 고개사 같아, 고개사. 아,
1: 지금 여기가, 네. 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왜 철도가 이렇게 일찌감치 놓여 있었을까?
0: 아무래도 이곳이 그 좋은 소식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1: 근데 그게 네. 좋은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게 서울로 향하잖아, 오히려. 네.
0: 그러네요.
1: 네. 기차가 놓인 이유가 네. 바로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0: 어떤 비밀이죠?
1: 혹시 그럼 신성님은 네. 우리나라에 탄광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0: 탄광이요?
1: 전국에.
0: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뭐 태백이나 네. 뭐 그쪽 라인으로 딱 가자면 네. 아 뭐 보령에도 있고
1: 네.
0: 한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지 않아요?
1: 10개. 네. 그게 아니고 네. 1986년 기준으로
0: 잠깐 86년도면 네. 제가 돌잔치 할 때입니다.
1: 와, 그 돌잔치 할 때 따뜻하게 했죠?
0: 네.
1: 그게 바로 연탄을 떼서 했는데 그 당시에 361개의
0: 아, 361개요?
1: 예, 그런 탄저가 있었어요.
0: 우와, 탄광이 그렇게 많아요?
1: 그럼요, 전국에. 그리고 7만여 명의 광부들이 매일같이 그 갱도를 드나들면서 채탄, 탄을 캐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중요한 난방원이었던 연탄을 생산해가지고.
0: 아니 근데 일단 뭐 탄광이랑 여기 문경에 있는 기찻길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
1: 문경에도 탄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0: 문경에도요?
1: 네.
0: 원래 탄광하면 강원도 아닌가요?
1: 직선거리로 태백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문경은. 경상북도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초로 무연탄을 생산했던 곳이고 네. 여기도 탄광이 있었어요, 10개가 넘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 연탄처럼 생긴 건물이
0: 아, 저기 앞에 보이는 네. 문경 석탄 박물관이라고 써있네요.
1: 석탄 박물관이에요.
0: 아
1: 오늘은 네네. 광부처럼, 마치 광부처럼 잘 놀고 잘 먹기.
0: 광부처럼 해서 시청률을 캐러 가시죠.
1: 시청률
0: 캐 네, 가시죠.
1: 캐러.
0: 네.
1: 캐러 가시죠. 캐러. 캐러. 석탄박물관이라는 이름답게 석탄에 대한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 있어요.

0: 괴탄?
1: 괴탄?
0: 괴탄이 뭡니까?
1: 괴탄, 덩어리 괴짜를 써서 우리 석탄을 입자로 나타낼 때는 덩어리 괴짜를 써서 괴탄. 가루 분자를 써서 분탄. 가루.
0: 아, 가루는 이렇게, 분탄이고
1: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0: 지금 다 있는 게 이게 이제 괴탄.
1: 네. 네. 우리 94년도에 폐강되면서 네. 334곳이라는 탄광이 다 폐강이 됐어요. 네. 그래도 그때 12곳에 남았었는데 그 12곳의 괴탄들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본경의 은성강업소액도가 제일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0: 이게 어떻게 보면 돌 같지만 또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썩고 썩어서 네. 이렇게 이제 석탄이 그냥.
1: 이게 나무가 지각 변동해서 땅속에 묻혀서 네. 위에 퇴적물들에 의한 압력과 네. 열을 받으면서 휘발 성분인 수소나 산소, 인, 황 이런 건 다 날아가고 탄소, 네. 탄소 마지막
2: 탄소.
1: 토탄, 갈탄, 아연청탄, 역청탄, 그다음 무연탄.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전량 무연탄이에요. 네. 무연탄은 우리 탄소가 95% 이상 차지하는 게 우리 무연탄입니다.
0: 한국의 석탄 매장량.
1: 네. 우리나라에는 전체 매장량이 15억 톤이죠. 네. 1924년도에 네. 경북선 철도의 종착역이 어디였을까요?
2: 문경. 문경.
1: 빙고 맞았습니다. 점촌역이었습니다. 점촌역. 그러다 보니까 네. 남한에서 제일 먼저 1926년도에 네. 탄광이 열린 곳이 네. 문경입니다. 보시기에는 강원도 갈 같죠. 네. 매장량 한번 보시면 강원도 70%가 넘습니다.
0: 네. 삼척이 거의 35%. 네. 정선이 30%.
2: 그러면 강릉까지 네. 치면.
1: 그리고 문경에 애기에 4.8%밖에 안 되지만 길의 고장이다 보니까 길이 네. 잘 뚫려 있죠.
2: 가장 먼저.
1: 네. 제 남한에서는 제일 먼저 탄광이 열린 곳이 문경이었고요.
0: 문경. 네. 야, 진짜 이쪽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뭉쳐 있네요. 여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0: 오다 보니까 뭐
1: 네. 용도가 네. 연탄 가지고 우리 가장 익숙한 게 조개탄이 아니라 연탄이잖아요.
2: 연탄.
3: 연탄.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량 무연탄이 나온다 그랬죠. 네. 무연탄은 이 연탄에 적합해요. 네. 처음에 붙을 때는 잘 붙지 않아요. 맞아요. 잘 붙지 않지만 한번 붙으면 네. 오래 지속되면서 오, 열량을 내기 네. 때문에 최고 적합한 게 무연탄이 연탄으로 돼 있죠.
2: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 네. 구멍이 엄청 많네요, 이거.
3: 네,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90탄, 22공탄, 21공탄, 33공탄, 44공탄. 네, 가정용은 그럼 지금 우리 몇 개 정도의 지금 구멍을 갖고 있을까요? 요즘 연탄.
1: 19공탄.
3: 19공탄일 것 같죠. 예전에 19공탄을 많이 썼는데 네. 요새 나오는 거는 25공탄, 25공탄. 25개의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탄. 조개탄은 생각나시죠?
1: 학교에 있을 때부터.
3: 학교에. 네.
1: 이거를 겨울 되면 타러 가요. 네. 학교 뒤로. 그래서 양동이 두 개씩 들고 와서 네. 막 넣으면 이게 한 3교시쯤 되면 이제 막 진짜 네. 뜨거워. 그때 막 도시락 갖다 놓고 올리면 네네네. 밑에 거 타고.
2: 그러니까 저 때는 그럼 그 위에다가 애들이 이제 뭐 쥐포나 쫀디 이런 거 사와가지고 거기다 막 구워 먹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꼭 거기다가 당번이라고 하죠, 그때는. 네. 주번. 그 주전자 물 올려놓으라고. 네. 그 옆에서 막 패딩 다 태워먹고 막 그랬던
3: 시절이 그랬었어요?
2: 막.
3: 네. 네.
1: 아니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 아, 네. 이게 연탄을 만드는
3: 처음에는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네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분이나 아, 이런 걸 넣어서 가루하고
1: 햄머로 때려가지고
3: 네 때려서 요 틀 있죠. 틀 안에 넣어서 때려서
1: 아, 수타네, 수타. 네.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면은 하루에 와 이게 몇 번을
1: 근데 숙련되면 내 보면 네. 한 방만 빵 때려도 네.
3: 그럴까요?
1: 나올 것 같아요.
3: 나올 것 같아요. 네.
2: 한 방에요?
3: 한 방에.
2: 한 방에 나오고.
1: 제대로 빵 때리면.
3: 우리 작가님은 한 방에 하실 것 같아.
1: 네,
3: 느껴지는.
1: 아니, 그걸 누가 보세요? 네.
2: 한 방에 때리다가 네. 담 걸려서 한 방 치료 받으러 가야 돼요.
1: 아니, 그러니까. 네. 인생 한 방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광부분들이 여기서 탄을 캐던
2: 네. 은성갱입니다. 우리가 진짜 광부가 네.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1: 지금 뭐 시원하죠?
2: 네.
1: 이게 지하로 바로 이제 갱도로 통하는 예, 그 실제 갱이라서 그래요.
2: 와. 엄청 시원한데요?
1: 네.
2: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엄청 시원하네요.
1: 그쵸. 여기가 실제 갱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 와. 여기서부터 이 레일이 깔려 있어요.
2: 여기 앞에 보이네요. 네.
1: 근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게 예전에 전철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 안에 있는 메탄 가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2: 아, 그럴 수 있다.
1: 그래서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탄차가 있고 인차가 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건 인차라.
2: 그리고
1: 이거는 광차.
2: 네. 네.
1: 네, 여기에 자그마치 일하시던 광부의 인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갱도에서만.
2: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많으면 한 2,000명?
1: 2,000명.
2: 네.
1: 그보다 더 많이.
2: 더 많다고요?
1: 네.
2: 그럼 3,000명?
1: 아니요.
2: 더 돼요?
1: 4,300명.
2: 아, 4,300명이 네. 있죠.
1: 물론 4,300명이 동시에 일한 건 아니고 교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2: 네.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몇백 명이 교대로 일을 했던
2: 거예요. 교대로 네. 2,000명씩?
1: 네네네. 근데 이제 벌써 네. 이만큼 들어오니까 무섭죠?
2: 약간 조금, 예.
1: 네. 네. 사실 옛날에 갱도가 언제 문을 지을지도 모르고
2: 네.
1: 이 안에서 폭발 사고, 화재 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집안 침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2: 항상 안전하고
1: 항상 거에.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셨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광부분들이
2: 네.
1: 금기시 여기는 게 있어요.
2: 금기.
1: 왜냐면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2: 네.
1: 절대 금기로 여기는 게 있었는데
2: 그 아까 제가 살짝 좀 본 것 같은데 쥐 있잖아요 쥐
1: 네네
2: 절대 이 안에서 쥐를 잡지 마라
1: 그러니까요
2: 네.
1: 쥐가 있다는 거는 네. 이 갱도 안에 유해 가스나 이런 게 없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2: 그리고 네. 왜 막 지진 같은 거나 이런 거 일어날 때 쥐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잖아요
1: 미리 예, 뭐 배에서도
2: 네.
1: 쥐들이 막 이제 물에 뛰어들면
2: 네.
1: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위험을 예감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쥐가 있다는 거는 안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락을 먹을 때 뭐 나눠주기도 하고.
2: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잘 꼬셔가지고 못 네. 도망가게.

0: 여기가 네. 바로 예전에 은성광업소에 사택촌이 있던데요.
1: 아, 이곳이요?
0: 예. 네.
1: 어, 보니까 좀 이게 옛날 집을 좀 재현을 해놓은 네. 세트장 같긴 한데.
0: 근데 바로 그 자리에요, 근데. 딱, 그러니까 갱도에서 나오면 바로 걸어서 사택촌으로 가서.
1: 일단 우리
0: 가족도 만나고.
1: 들었다 나왔잖아요. 네. 좀 덥거든요. 네. 막 좀 씻어야 될 것 같고.
0: 그러게.
1: 목욕.
0: 목욕.
1: 예. 네. 들어가시죠.
0: 이발관은 내가 갈 필요가 없고. 목욕.
1: 네, 목욕.
0: 저희 원래 이제 탄가루들을 다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이 마네킹 보면은 네. 까맣잖아요.
2: 네.
1: 씻으려고.
2: 그러니까.
1: 아, 근데 뒤에는 적나라하게.
2: 네. 이야.
0: 아이고. 예전에 그냥 탄가루 뒤집어 쓰고 그냥 목욕부터 하고 싶겠지 뭐.
1: 아, 그럼요. 나갈 때 딱 깔끔하게. 아, 그러면... 일단 좀 개운해진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씻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0: 몸에 때를 뱉게 내면 목구멍에 때도 뱉게 내면.
1: 그렇죠.
0: 주포.
1: 주포.
0: 아, 막걸리, 소주, 빈대떡. 예.
1: 도토리묵.
0: 아줌마 두 명이요.
1: 예. 아이고, 자리가 없네. 예.
0: 비계를 먹어야 이 탄가루 성킨 게 깨끗한 게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오셨죠. 게다가 그날 살아 들어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느낌들. 예. 가족계획 옆에.
1: 이런 것도 있었어요?
0: 네, 지금으로 따지면 네. 말이 안 되죠.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아, 장려하고 있는데
1: 이때는 많이 낳지만 네. 아.
0: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 보건사회고 여기는 이제 그 정육점.
0: 예.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어요, 고기가.
1: 이때 당시는 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하잖아요. 네. 딱 썰어가지고 신문지.
2: 신문지 딱 말아서.
0: 오늘 사장님 저기 그 고기 사러 왔네. 네.
1: 네. 월급 받으신 날.
0: 그렇죠. 네. 그래서 소고기 국 하나 끓여서 드시려고 온 것 같아요.
1: 지금 기분 좋으셔.

0: 이집 이집. 오.
1: 안녕하세요.
2: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어서오세요.
1: 문경에 다섯 가지 오미가 있는데.
3: 네네.
1: 오미가 뭔지 아세요?
3: 오미?
1: 문경 오미. 다섯 가지 맛.
3: 뭐 달고.
1: 그거
3: 아니에요? 네네. 오미자 그거 아니에요?
1: 먹는 거 중에.
3: 아, 먹는 거 중에.
1: 네. 일단 호산춘이 있어요.
3: 그리고 송어회.
1: 송어회.
3: 네.
1: 그다음에 민물 매운탕.
3: 민물 매운탕.
1: 네.
3: 오.
1: 그리고 산채 비빔밥.
3: 산채 비빔밥 마지막으로
1: 이거.
3: 돌이
1: 아니라 돌. 네. 이 돌가루를 먹은
3: 네.
1: 사료로 먹은 돼지와 한우를 구워 먹는
3: 약돌돼지.
1: 예, 약돌돼지 약돌한우가 바로
3: 아~ 네,
1: 우리 문경이 자랑하는
2: 치어
1: 선생님.
2: 예. 예. 아~ 아이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1: 아, 네. 이거 아 좀 주소 드는 게 많아가지고.
2: 아이고 제가보다 더 잘하십니다.
1: 이게 거정석이란 돌인데 네. 양리작용을 해요.
3: 양리작용.
1: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먹이는 방법을 문경이 최초로 했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섞어 먹은 돼지는 기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불포화 지방도 더 많아지고 먹는 사람은 훨씬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3: 아, 그래요?
1: 네.
3: 아, 기대된다.
2: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틴다면은 네. 기름이 적어요.
3: 기름이 적고
2: 물이 많아.
1: 담백한 물이 많고. 네.
2: 다른 일반 돼지들은 기름이 60% 같으면은
3: 네.
2: 이거는 물이 60%예요. 고기를 구워놓으면 빨리 굳질 않고 기름도 빨리 굳질 않습니다.
3: 아, 신기하네.
1: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문경을 네.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바로 이 약돌돼지입니다.
3: 네. 우리 그 사장님께서 자르시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 거죠?
2: 이거는 이제 삼겹살입니다.
3: 삼겹살.
2: 예, 우리는 삼겹인데 하나, 둘, 셋 삼겹인데
3: 네.
2: 서울에는 오겹으로 취급을 합니다.
1: 예, 예,
2: 그래서 껍데기하고 같이 먹어야지 약돌돼지 맛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청양고 수초
3: 네.
2: 구워 드시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3: 그럼 저 들어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0: 이제 수치 들어옵니다, 수.
1: 잠깐만요. 예. 불러줘, 이렇게. 강남 수치입니다, 이것이.
0: 예, 와. 저는 딱 고깃집에 오면 이 딱 숯을 넣어줄 때가 가장 기대돼요. 이제 먹을 준비가 됐구나.
1: 저희들은 또 약도를 콩알 같이 만들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물맛이 또 일반 물맛하고 틀려요.
0: 야, 그럼 이게 약돌수.
1: 다시 한번 보세요.
0: 네. 일단 뭐 무색, 무취. 예? 네?
2: 부드러운데요?
0: 깔끔합니다.
2: 부드러운데요?
0: 목농김이 그냥 부드러운데요?
1: 네. 아까 제가 썰었던 고기 초벌 해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구워가지고 씹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기를 굽는 방법도 지방이 위로가도록.
0: 지방이 위로.
1: 기름 밑으로 흐르게 만들어주시면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0: 지방이 위로.
1: 고기가 익을 정도로 익혀가지고 돌려주셔야지 고기가 맛있고, 그리고 썰을 때도 약간 배식하게 이렇게 썰어주면은 고기가 납작하면서도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썰어놔버리면
0: 어슬고슬하고
1: 그럴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식하게.
0: 사장님께서 이 약돌 재질을 운영하신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1: 이 식당 한 거는 한 7년밖에 안 되고요.
0: 네.
1: 농장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는 게 한 40년.
0: 와, 40년 동안.
1: 네. 와,
0: 거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의 그 인생의 절반을 이 약돌 재질에 올인을 하신.
1: 예. 지금 이렇게 드시면은 최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네.
1: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0: 예. 네. 와, 오, 이게 일단 파조리에 이렇게 싹 싸가지고,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와, 아니, 안 느껴요.
2: 안 느껴요.
0: 와. 어우, 탄다, 탄다. 너무 타면 맛없다, 그래. 기가 막힌데요.
2: 그다음에 식감이, 저작감이 너무 좋아.
0: 식감도 좋고, 그 딱 씹을 때, 육즙이 기가 막히고.
2: 이게 해서, 일단은, 이게 오겹살이잖아요. 껍데기가 굉장히 사실 식감은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껍질과 지방이 한 대, 그냥 치즈 구운 것처럼. 나는 이제 된장찌개 먹어봐야겠다.

0: 국산은 맛없는데 좀 얘네. 그 지방에 복슬복슬한 맛.
1: 여기도 한번 까먹어봐야겠다. 넣고 이렇게 또 올려주고. 근데 이 파절이도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0: 그러니까. 와. 예전에 문경에는 판저가 큰 게 있었어요, 석탄.
2: 이거세요?
0: 네, 광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부들은 을에 이제 몸에 탄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뺀다고.
1: 기관지가 안 좋으시니까.
0: 네,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즐겨 드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광부들한테 삼겹살 가격도 뭐 수당도 나오고 회식비도 나오고 했다는데 목 관리 이번에 바꿔보는 건 어때요? 네. 평상시는 뭘로 하시는데 지금?
1: 평상시에는 사실 특별하게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0: 피곤한 목이고.
1: 봄철에 미세먼지 심한 날 있잖아요. 그때는 저도 삼겹살을 먹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때 막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지방 이게 기름기가 들어가면서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즐겨 먹긴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0: 이거 정도면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좀 안 느껴지가 않잖아요.
1: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막 다니시면서 고기를 막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많이 먹죠.
1: 혹시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고기가 있다면?
0: 먹고 있는 고기, 항상.
1: 먹고 있는 고기?
0: 고기는 다 맛있는데, 네. 먹고 나면 이제 소화되고 나면 잊어먹으니까, 네. 기억에 남는 고기는 지금 먹고 있는 고기.
1: 오늘
0: 바로 이 고기.
1: 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0: 네.
1: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꼼꼼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0: 아.
1: 배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네.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0: 아, 직접
1: 이용?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2: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0: 50킬로요?
1: 네.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콩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5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이거
1: 키...
0: 어유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3: 예예. 아이고.
2: 아이고
3: 반갑습니다.
2: 한눈에 알아보시네.
3: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2: 아이고.
3: 예 들어오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2: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4: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5: 시베리.
2: 시베리.
4: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 가지고 열이 왔어. 그 한참 코로나 그 난리 칠 때. 그때고 막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비리라 이렇게 몰래들었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5: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4: 몰라가지고
5: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4: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5: 그지 네 사몽 사몽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4: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5: 그럼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4: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5: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4: 추억이지.
6: 34살에 시비리가 왔댔어.
7: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비리 왔으면은 힘들 텐데.
6: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 시키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비리 와도.
7: 아이고야.
6: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맞죠.
8: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9: 왜 그런 거죠?
8: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9: 잠수병의 원인.
8: 그게 잠수병이죠.
10: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막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이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모구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모구리 잠수복 입혀주고 모구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11: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8: 순식간에 저승과 이승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11: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8: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나왔던 그 과거의 우리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11: 황혜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8: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11: 그러네요. 네.

20대 초반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지역과 서울의 격차도 굉장히 컸었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지체 같은 상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던 와중에 이제 연극을 이제 아마추어로 좀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연극이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당시에는 사실은 절망감이 되게 컸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약간의 도둑 맞았다 내지는 이제 뭔가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좀 있어서, 우리 교육 제도에 대한 굉장한 이제 불만 그리고 문제 의식을 되게 크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다양한 교육 환경을 좀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연극을 하고 나니까 연극이 그런 대안교육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도 생각은 못했었고, 그냥 연극 자체가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관계하는 사람들하고의 협력,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창작의 작업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거를 좀 공부를 조금씩 하던 차에 여기 이제 학교에 아동청소년극 전공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한 분을 또 이제 알고 있어서 한번 여기서도 공부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지원을 했었죠. 이 어린이 청소년 연극에서 사실 가장 제가 공부할 때 중요하게 삼았던 뭐라 그럴까요? 테마는 유년기의 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하는 소꿉놀이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꿉놀이만 이제 유년기 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린 시절에 행해지는 이를테면 이제 상상적 행위를 이렇게 수반하는 여러 가지 놀이들은 다 사실은 이제 연극적 놀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극적 놀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의 예술적인 어떤 뿌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연극은 어린이의 이 놀이성에 기초할 때 어린이랑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연극적 놀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즉흥이거든요. 임프라비제이션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대본을 쓰고 자 이거대로 역할 나눠서 연습해서 연극 놀이 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상상적인 롤플레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 발전시켜가는 일종의 즉흥 연기에 해당되는 이 영역이 그 어린 시절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엔 그런 걸 이제 잘 몰랐죠. 몰랐는데 여기 와서 가장 이제 흥미진진한 순간은 그런 즉흥 연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특별히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고, 희곡을 베이스로 무대에서 올려지는 이런 프로덕션 공연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좀 자신도 없고 뭐 그러던, 저도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모습이 뭐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어린이 관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있고, 저는 사실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린이에 대한 좀
폄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다루는, 이제 연극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어른 관객이 주로 이제 보는 연극과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린이 청소년극, 그러니까 어린이극으로 어린이를 만날 때랑 이제 그냥 우리 연극 작업을 통해서 이제 어른 관객을 만났을 때 그 각기 다른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연극의 세계를 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린이극은 어린이극대로 이렇게 훨씬 더 진지한 예술의 영역에서 좀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공연 개발을 계속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 영유아 관객을 만나는 순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경이로운 순간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근데 영유아 파트에서는 감각적으로 예술가들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고자 했을 때 이 관객으로 온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이 사실은 또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미스테리를 우리한테 많이 또 들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어린이 이제 청소년극까지 현재는 이제 넓게 포함해서 어린이 청소년극이 이제 특히나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는 왜냐면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대한 뭐 존중과 배려와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소년극 하면 아 뭐야 그 뭐야 어 그렇지 뭐 우리 뭐라고 뭘 만든 거야 뭐 이런 선입견이 먼저 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재밌는 연극이고 그냥 너희들을 관객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청소년극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제 오해나 뭐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뭐 청소년만 보는 공연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도대체 청소년극이 뭘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그냥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극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써야 하는가?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 청소년극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 앞으로 계속 영원히 청소년극이 필요하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청소년극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제 연구소에서 청소년극 작업을 하기 전에는 예술의 한 영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청소년극을 공연예술 한 분야로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청소년기의 본인들의 서사를 이런 예술 장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학원물 같은 영화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다층적인 뭐 청소년의 인물과 이야기와 또 주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다루는 예술 매체가 매우 드물고 그거를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뭐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청소년을 둘러싼 입시 환경 때문에 거의 그 기회가 봉쇄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쨌든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청소년을 호명하고 청소년기의 서사를 고민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짚어가는 작업들은 우리한테는 되게 지금 중요하다. 이제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는 뭐 2011년에 이제 국립극단의 지금 한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극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보급하는 이런 부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립극단의 역사는 70년이지만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 어린이 청소년극을 위한 파트가 생긴 거는 불과 한 10여 년 정도가 되는 거죠. 왜 청소년 시기에 연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연극을 만난 경험이 청소년 개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꼭그 사람이 연극을 하건 안 하건, 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극 작업에 조금 매진하게 됐고,
청소년극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어른 창작자들이 모여서 막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청소년극을 다 만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최혜생이 아,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공연을 제작하면서 연계된 이제 이를테면 예술교육으로 이제 따로 또 같이 이제 공연의 주제를 가지고 작품도 만들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작업도 이어가고 둘 사이에 중간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관객을 대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작업들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이 성인 창작자들한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줘요. 연구소에도 그런 이제 힘이 되고 그래서 그럼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작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청소년 예술과 탐색전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뭐 이제 뭐 작가나 뭐 이런 연출가 중심보다는 뭐 무대 미술가나 안무가나 뭐 이렇게 이제 영상 작업자나 뭐 이런 디자이너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작업을 좀 했었어요. 뭐 네. 뭐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서 네. 뭐 어린이 청소년들하고 창작자들이 만나서 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되게 좀 흥미로운 사건들도 막 펼쳐지고 그게 전체 어쨌든 예술에 대한 뭐 친밀성도 키우고 동시에 예술의 다양성도 키워가는 이런 작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린이 청소년 연극이 되게 좀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sis Cosmetic, which has suggest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Also,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bioprocessing stages. And we explore Living Life, a provider of protein shakes that have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I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I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3: 크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 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3: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2: 저희 E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0: 완벽한 싱글 유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2: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3: 이 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저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Cel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4: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Cel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최적화된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2: 리빙라이프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0: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Panguchun stream is bathed in spring light. Here, where memories are etched into ancient rocks, lies another space of history, the Seowon. People gather one by one at Pangu Seowon, donned in ceremonial attire. With proper etiquette, they perform the ancient spring ritual. A place where one cultivated the mind, taking nature as their companion and remembering the teachers of wisdom. Once lost due to the abolition of Seowons, this Seowon was rebuilt here after being relocated from its original site.
1: Joseon Sukjong 35년에 방구 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보훈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훈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Though the physical location has changed, their places in our hearts remain the same.
2: 동로하고 전자하고 화살을 그리.
1: 보훈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내 뭐 그 보훈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A teacher they cherished for many years. Scholars settled here along the banks of Panguchun stream,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oen Jeongmongju. The rock encountered at the end of the exile's path, Panguda Terrace. Perhaps its silent presence brought comfort to them. Following Poen's footsteps, countless scholars also made their way here. Jipcheongjeong, the old house facing Panguda Terrace, retains the traces of time, yet stands unchanged.
3: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His descendants have woven the remaining memories into a single book. Professor Sung Bom Jung is a linguist who worked on the translation.
4: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꼬 놀자. 이리 오너라 꼬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가
1: The 소리군 고영열 is seated at the piano. A passage of 판소리 is set to Western keys. Crossing eras through song, he shows us that tradition is not outdated, but alive today.
2: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참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Tis another way of carving memories. The poetry of Poen Jung Mong-ju is sung anew in his own rhythm.
2: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Following in Poen's footsteps, he stands before Bangude Terrace, where it has stood for ages.
2: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Jung Mong-ju's poem, written while gazing at Bangude Terrace during his exile, seep into his heart as well.

0: 주사서. 그 방부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It is like an ink and wash painting. Countless years have flowed through this valley of silence. Today, too, the crisp morning spreads gradually, moving at its own pace. Water flows to lower ground, opening the path of life.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visible and the hidden vanishes before we know it. This is a secret garden, a place where the breath of all life rises. Chipcheongjeong, a house that gathers clarity while facing the Panguchun stream. The sound of rippling water, wind, and bird songs drift back and forth between the walls. Perhaps someone's footsteps will pause here, allowing them to gather their thoughts and linger in a moment of deep reflection on life.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The interplay of black and white. How has the ink and wash painter captured this simplicity? Her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you can encounter the works of artist Hong Purume.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 푸르메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An exhibition where the ancient language of ink and wash painting meets digital media.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art bank collects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and utilizes them as public cultural assets. Alongside artists representing Korean contemporary art, the name Hong Purume also holds its place. Rather than mere storage, it becomes a living, breathing record so that anyone can encounter art.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 푸르메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The artist of nature faces the Panguchun stream. Both light and water pause beneath her gaze.
2: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The artist's gaze lingers before a bird carving left by someone else. Before long, emotions spread like ink.
2: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4: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1: The moment the ink is ground, its density and the brush strokes of the painting are revealed. That is why, for an ink and wash painter, the act of grinding ink is the deepest form of a ritual.
4: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이었어요.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1: 겸제 정선 was a painter who interpreted the landscapes of his era and brought nature into reality. Now, the ink and wash painter of this era seeks to paint her own Panguchun's dream.
2: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Brush strokes that stop even one's breath. Having spent many years in Taiwan exploring Eastern ink and wash painting, she has developed her own unique style. Tradition, too, had to evolve with the times.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후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바뀌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First, the artist completed several small canvases depicting the Panguchun stream with rapid brush strokes. From these, she selects the one that resonates most deeply, then enlarges the canvas to create a supersized piece. As she decides which piece to choose, the time of the Panguchun stream flows alongside her.
2: 처음 내가 방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Time has now become longing.

0: The countless memories of time held within the Panguchun stream, the World Heritage Site inspires everyone to dream. The footsteps of a digital heritage expert have once again reached the Panguchun stream. Heritage enjoyed by all through technology. He looks forward to the brilliant heritage of the future.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0: A rock shaped like a turtle lying on its back, Pangu. The valley formed from those rocks has now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opening a door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nd connecting the path.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Our heritage. As a great heritage that connects memories and opens the door to tomorrow, the Panguchun stream flows brilliantly even today.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bank as a young researcher at Hongdanbi.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Ago, the Koguryo monk Ado Hwasang, who made a long journey to transmit Buddhism. Reached Kangwado Island and established a temple inside Samnangsong Fortress that was said to have been built by the three sons of the legendary Gojoseon founder, Dangun. Cheondeungsa Temple was built in 381 and became the guardian temple of the Goryeo royal court, which had moved the capital to resist the Mongol invasion. The temple also protected the archives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hostile French and United States expeditions to Korea, the temple was a shelter for both the Korean soldiers defending Kangwa from the invaders and the commoners who feared for their lives. The monks of Cheondeungsa Temple and Buddhist followers were committed to preserving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country, and it ultimately helped them persevere. Cheondeungsa Temple is one of the foremost temples in Korea and draws many locals and even foreign tourists all year round. In particular, the temple's Daeungjeon Hall is famous for the legend associated with the nude female figures supporting the roof rafters. Today, the traditional paintwork in Daeungjeon Hall is undergoing inspections. Daeungjeon Hall was rebuilt in 1621 after a fire and boasts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It is considered to be the finest display of architecture from the mid-Joseon period. It is also designated as a state treasure.
1: 먹 251, 252입니다. 네, 좀 초점 적혔어요. 잠깐만 뗐다가. 네.
0: An X-ray fluorescence analyzer, electron microscope, and other advanced equipment are used to check every part of Daeungjeon Hall that was either concealed behind paper lanterns or too high to be seen from below.
2: XR 액터라고 이 알로들마다 성분이 나와요 원소로 그러면은 아 얘네 LP가 나왔으니까 벡터를 썼겠구나 그래서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그릴 때 그 나온 성분 그대로의 알료를 써야 돼요.
3: 단천 같은 경우도 벽화 같은 경우도 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 발언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찰에서 나타나지 공황은 주로 궁궐 단천의 운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굉장히 잘 남아 있고
4: 그런 것도 꽤 많네요.
3: 예, 굉장히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4: 이 정도는 안 됐다. 예. 옷도 다양하네.
0: 네. Over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the team comes across old writings.
4: 아, 여기 코벽이요?
3: 코벽도 그렇고 네. 이렇게 부재 곳곳에 아 이게 낙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5: 있는데 병인영육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군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사이 돌아오라고
3: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5: 이거는 1866년
3: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0: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6: Yeah.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0: 시 오브 피스 앤 세레니티, 전등사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D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0: These exquisite carvings col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1: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As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Jeonde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2: 저런 데서 한자를 썼다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0: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3: Well,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tachib 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Jeonde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4: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이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의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뭐냐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는 게 아니라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팔하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아, 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Jeondeungsa Temple,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ungja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undo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연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ungja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이런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2: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었죠.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그렇죠.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질문이 아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한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 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At Chundongsa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ungja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In the same way a rising sun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eondeungsa Temple, Taeu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3: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 천년 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가피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둔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찰 음식 명장 1호이자 47년째 요리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계신 선재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스님. 정말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저기서 섭외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스님께서 이렇게 많이 거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어떻게 저희 방송에 오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먼저
1: 제가 뭐 수행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한식진흥원 이사장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그 분들한테 우리 그 식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어서 네. 제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0: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섭외 요청이 많으신 것도 그 글로벌 OTT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있잖아요. 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을 알리기 네. 위해서 또 출연을 결심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1: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찰 음식이라는 것을 방송을 오랫동안 했었고 물론 이제 옛날에 저보다 먼저 하신 스님들도 계시는데 그냥 짧게 뭐 네. 이런 방송에서 좀 했지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통 중장년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나가면서 어린 아이서부터 이제 청년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0: 그런 관심이 뭐 이제 수행하시는 이제 사찰 음식을 알린 데는 좀 반가웠을 수도 있지만은 살짝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사찰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채식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다르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요. 네. 생명을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또 배가 불러 죽겠다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생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먹는 음식이 우리가 뭐 자연식이다 채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찰 음식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수행을 도와줘야 돼요. 네. 그것이 이제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는 지혜를 주는 음식이죠. 예,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줘야지만이 사찰 음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많지만 네. 그분들이 다 무슨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는 음식이 사찰 음식입니다. 그럼 왜 그게 음식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

0: 시작하려면 좋은 음식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음식은 좋은 식재료에서 오고 네. 좋은 식재료는 좋은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배추를 먹겠다 그러면 배추를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햇빛 뭐 공기가 필요한데 그 땅이 만약에 아프면 또 물이 안 좋으면 공기가 안 좋으면 배추 자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먹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했고 네. 그 스님들이 그런 음식 문화를 이제 가꾸고 또 수확하고 그걸 가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네. 모든 자연의 생명이 행복해야 된다.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기초라는 거죠.
1: 네. 그러한 정의를 하면 사실 채식하고 아주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네. 그냥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또 우리 몸이 또 그걸 받아들이면 더 건강해지고 근데 또 사찰 음식하고 또 크게 다른 게 흔히 좀 알린 게 오신채를 네, 쓰지 네.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오신채는 파, 마늘, 네. 양파, 달래, 흥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흥거는 우리나라 없고 중국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파 마늘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채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열을 많이 이렇게 내주는 음식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주지만 네. 하도 내게 만들어줘요. 그런 음식들이. 왜 열이 나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 맞지 않다. 그래서 채식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1: 근데 사실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깊은 얘기를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나가신 이유가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0: 누가 이제 나한테 뭐 흑백여서 받느냐 이렇게 해서 안 받다 그랬더니 스님한테 혹시 섭외 안 하느냐 물어서 아니 안 왔는데 그랬더니 오면 나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흑백요리사라고. 그래서 저 안 나가요. 대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예, 저게 뭐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내가 왜 요리 경연 이런 데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식재료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 먹는 지혜가 많다. 그래서 또 사면이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산과 뒷산하는 야채 맛이 틀리고 그래서 나라가 또 옆으로 긴 게 아니고 길이로 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북서부터 제주도까지 음식 문화가 다양하게 식재료가 나오는 시기도 틀려서 먹는 방법이 다양한데 네. 그 다양한 식재료를 지혜롭게 먹는 것이 바로 발효이다. 김치도 담아 먹고 간장, 된장, 꽃향을 통해서 이거를 독을 해독해주고 그 지방에 따라서 더운 지방은 된장을 많이 먹고 참기운이는 추운 지방엔 고추장으로 음식을 해서 이렇게 지방마다 음식을 이렇게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걸 잘 담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 흑백에 나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분들이. 바뀌겠지. 그럼요. 그래서 이제 두 번만 출연시켜도 떠리키라고 나갔는데 그렇게 끝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1: 탑6까지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원하신 바 이런 사찰 음식, 채식주의 이런 철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궁금해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증도 있는데요. 이런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어릴 적부터 요리를 하셨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0: 이제 우리 나이 때는요, 뭐 집에서 이제 농사도 많이 지시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뭐 뭐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0: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무슨 일을 하지 않지만 엄마가 엮고거나 이러면 나도 이제 한다고 그러고 옆에서 도와주지. 떠먹기도 하고 막 네. 이렇게 했죠. 이제 우리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수락관에 궁녀셨대요. 할머니가 매일 밥상을 그렇게 예쁘게 막 가지가지 음식을 차려줘서 네. 할머니 때 음식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먹었던 기억들이 제가 음식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다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나 진짜 잘 먹고 그렇게 호황내고 살았더라고요. 예.
1: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네. 너무나도 좋은 귀한 음식을 드시고 자르셨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길 아니면 또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뭐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출가를 하셨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고 또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는지 그것도
0: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네.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용주사 그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후배들하고 그 용주사를 갔는데 큰스님이 부모원증을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아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출가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스님한테 법문 드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집착을 내는 대도인이 돼서 네. 부모님 은혜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출가자가 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 깜짝 놀라시면서 네. 네가 뭐 돈이 없니 부모가 없니 뭐 네가 무슨 나쁜 일이 생겼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막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 부모님을 거역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설득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뭐 반 허락하시고 어머니는 허락 안 한 상태에서 출가를, 네, 출가를 했어요.
1: 네, 절에 들어가셔서도 첫 일이 사실 스님들의 식사인 그 네, 네. 공양을 준비하는 일부터 네, 하셨다고 네. 그게 원래 처음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0: 네, 맞아요.
1: 원래 그게
0: 그래서 네. 농사 짓고 이제 밥 짓는 거를 통해서 이제 하심도 하고 내려놓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제가 요즘에 새싹이라는 걸 이렇게 먹잖아요. 옛날에는 새싹을 따로 안 팔고 이렇게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날 때부터 이렇게 뽑아서 새싹부터 먹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네. 옛날 새싹을 따로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배추도 심고 무도 심어요. 근데 노스님이 이제 그 씨를 뿌렸는데 서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많이 뿌리고 어디는 조금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이제 그릇을 들고 저걸 뽑아야 된다. 너무 꽉 베인 거는 네, 네. 못 자라니까
1: 공간이 없으니까.
0: 이렇게 네, 네. 중간중간 뽑아주고 또 성근 데는 얼마 안 낸 데는 이게 서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비 오면 탁 쓰러져 갖고 힘드니까 저걸 뽑아서 여기다 심고 저 많은 데는 뽑아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수행할 때도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항상 중도를 지켜서 하라 그러면서 네. 거기서도 이렇게 도를 일러 주세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새새생생에 목숨을 다 바쳐서 수행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거기서 제가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평생을 나 수행자의 그 길을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네.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 알려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청소년 이제 아이들 네. 어린이들
1: 그 어린이들.
0: 예,
1: 그 청소년을 위한 불교 수련회를 운영하시면서 그 먹는 음식이 성품을 만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이제 아까 채식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우리가 마음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막 그 돌이나 뭘 떵져갖고 막 일렁이면 그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고요하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는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절에 와서 아이들이 먹고 나면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몸속에 독을 빼주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올 때하고 갈 때하고 얼굴빛이 틀려져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교육청에서 보내다가 전국의 아이들이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네.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심성과 또 아토피 이런 거를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무리해서 사실 병이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때 뭐 거의 3시간밖에 못 주무셨고 밥도 네, 대충대충 예, 예. 너무 바쁘시니까는
0: 뭐 거의 뭐 잠을 뭐 24시간을 지켜야 될 정도로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네. 그냥 손바닥 발바닥이 노라니까 귤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얼굴이 막 완전히 새카맸었거든요.
1: 그래서 치료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그냥 길어야 1년이고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1: 간에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0: 예, 저희 부모님이 좀 간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타고 나갔고 네. 이제 그래 간경화 네. 흑달까지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약도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음식을 다 바꾸면서 진짜 기적적으로
1: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지금 건강하신.
0: 그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30년 전 이야기인데.
1: 그러면 순수히 그냥 드시는 음식으로 네. 본인의 몸을 네, 예. 치유를 하신 거예요?
0: 예. 이제 경전 속에 보면 모든 음식이 약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약이 아닌 걸 버리면서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갖고 했는데 그 눈은 좋은데 이 간에서 심장에서 열이 차니까 압이 올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근 주스를 먹으라 그래. 당근이 눈에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갈아갖고 제가 먹었어요. 당근 주스를 먹으면 영양이 많아서 제가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주스도 못 먹으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이래서 밥은 김치하고 네. 된장, 간장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주스를 김치국물 타먹고 간장 넣어서 먹어라 네네. 이렇게 해줘서 김치국물을 타먹고 간장 넣어서 먹으니까 당근 주스 먹고 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섞어 먹다가 그걸 갖고 김치를 담고 수박도 막 차니까 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이제 수박을 갈아서 그 물에다가 김치 담그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 기초가 되는 나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막 꼬창 갖고도 김치를 담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간장, 된장 그리고 내가 그 감식초 그거가 다였어요.
1: 김치를 만드는
0: 아니 그리고 양념.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아, 네. 그래서 이제 장도 담가 먹고 이제 또 그 간장에다가 김치를 절여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그게 약이 네, 그래서 따로 필요 없으시네요.
0: 네, 네, 저를 살려준 것이 네. 음식이었고 그래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나야겠다. 그리고 그런 비행청소년을 더 만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음식 수행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의 지혜를 전하고 또 연구하는 곳이 궁금해집니다. 가파른 산 중턱에 놓인 그곳을 저희가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고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아침 시작입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내 마음 들여다보고 그런 거 시작입니다.

손님들이 오실 때 뭐 속으며 사람들이 왔을 때 뭐 차도 마시고 자기네끼리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치자같이. 요 꽃잎은 요즘에 그 겨울에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꽃을 그냥 버리기 미안해서 잎을 이렇게 말려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한테 저기 기쁨 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0: 저한테 요리 배우신 분이 저라고 이렇게 떠서 보내주셨어요, 인형을. 네. 네. 이쁘죠? 네. 여기는 제 생명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자연의 식재료를 내가 먹었을 때 약이 되게 만들어주는 양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바로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가 있는 곳입니다.
1: 너무 잘 봤습니다, 스님. 저희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장독대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따라하기 쉬운 팁이라든지 조금 더 자연과 가까운, 좀 더 보약 같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0: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발효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고기나 뭐 쌀은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자기 스스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소화시켜주는 게 발효거든요. 얘는 플러스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뭐 김치나 장은 마이너스 100이에요.
1: 빼주는.
0: 그렇죠. 네. 이 플러스 100을 마이너스가 해서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네. 음식 조합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뭐 저렇게 장도 다 못 가지면 저렇게 만들어진 장을 좀 사서 드시면 좋겠고, 구해서 드시면 좋겠고, 내 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저는 김치를 많이 담가서 먹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저는 김치 속에 제가 담은 장도 넣지만 그냥 그거 아니라도 발효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우리 귀중한, 소중한 그게 바로 김치거든요. 유네스코도 올라가고 장문화도 올라갔는데, 저는 그 장과 김치 문화는 세계문화의 문화유산에 올라갈 듯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어떠한 세계 음식하고도, 우리나라 음식과 어디가도 잘 어울리지만 세계 어떠한 음식하고도 잘 조화롭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김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천연의 맛을 또 즐길 수 있지 않나요?
0: 사람들이 김치는 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맵지 않게 먹는 김치 많아요. 우리가 떡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고, 죽 먹을 때 먹는 김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매운 것만 생각하잖아. 네. 막 무김치, 뭐 안 그러면 배추김치, 그다음에 뭐 열무김치 이렇게만 알잖아요. 네.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간장에다 절여서도 하지만 가위를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오곡 못 먹으니까 뭐 수수, 뭐 보리, 뭐 이렇게 좁쌀 이런 거 넣고 이제 가위 이제 먹고 남자 많거나 가위 있으면 그 가위를 다 갈아서 김치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밥을 먹기 전에 주스처럼 먹고, 밥 먹고 나서도 먹고, 어디 가서 좀 먹고 불편하면 그거를 주스처럼 마셔요. 네.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0: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뭐 물질적으로는 지금 뭐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이제 또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니까 먹는 쓰레기를 좀 줄이는 일을 스님들의 그 실생활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도, 내가 먹거리를 비누하우스에 농사짓는 걸 자꾸 먹게 되면 걔도 행복하지 않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지만 지구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철 음식 먹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음식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먹고 이랬으면 어떨까, 그래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고,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 문화가 한동안 이렇게 중간에 없어 사장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를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바른 그 먹거리 문화 같은 거를 함께 해서 좀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내가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내 먹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먹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네. 청년들까지 네. 함께 하고 싶어요.
1: 저희도 기대해보고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마음의 행복은 내가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의 말씀처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소박한 자연에서 얻은 밥상으로 한 끼를 준비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 선지 스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스님.

0: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Having been around for 1,500 years, Chungju has a long history where loyalty, filial duty, and manners are cherished. A park in the heart of the city provides a public space for citizens. There, you will find the 1,500-year-old Apgaksu Ginkgo tree, a tangible cultural asset of Chungbuk province.
2: 우리 청주시는 1,5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죠. 지리적으로도 우리 그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빛나는 직지가 바로 이곳 청주에서 탄생했고요.
1: Chungju is rich in history and culture. A factory built here after South Korea gained independence hummed along for 60 years. What happened to the place now after it served its purpose? Introducing Chungju's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hat was realized after a long debate on whether to raise the old factory site or preserve it. Now it shows a path forward for similar cases.
2: 1946년,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담배 공장입니다. 면적만 해도 약 14만 제곱미터. 였고요. 근로자들이 한때는 약 4천 명 정도가 그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담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주 인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 농촌에서는 담배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담배 농사를 져서 이곳으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걸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 수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렇게 드넓은 공장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기계화 때문이죠.
1: Hardly known or seen nowadays, this tobacco factory greatly contributed to Chungju's economy in the 1960s. When the factory doors closed in 2004, all of it came to an abrupt halt. Machines no longer ran and workers were gone. The bustling place became an empty shell of what it once was.
3: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폐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또 주변에는 그 향락적인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4: 90년 후반쯤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슬슬 공장이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옆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처에 이제 풀도 좀 많이 나고 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장소.
5: 또 여기가 희한하게 비둘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떼지로 다니면서 비둘기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깃털 같은 게 엄청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장소였었죠.
1: Once an economic engine for the area, the factory was left abandoned without a purpose. Perhaps it was inevitable for people to forget its existence.
2: Buried in the place, and the 그 켜켜이 쌓인 담배 냄새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약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주목을 하게 됐죠. 사실은 그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주변에 집가가 오르고 상권이 형성될 테니까 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의 꿈을 담고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이 사사로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거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자. 아트 팩토리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자라는 데 합의가 된 거죠.
1: Carrying out a makeover of an old tobacco factory into a cultural space was a long process. To harmonize an old factory with art, when the two are on opposite spectrums, wa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during the makeover.

0: 문제는 리모델링할 때 기본적인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이 그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담배 공장은 석탄을 뗐을 겁니다.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계를 돌렸겠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뗐죠. 그럼 기름을 떼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굴뚝 옆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굴뚝이 있는데 공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굴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굴뚝의 규모는 곧 공장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적어도 이 굴뚝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담배 공장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나 문화재유산 본관 그다음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1: After many suggestions were given, the decision was made to preserve the original building. By keeping the tobacco factory's history intact, the space aims to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expand that mission. A place where industrial activity abruptly ended now beams with a leisurely atmosphere. And accessible to anyone who seeks the arts and culture.
2: Actually, this is a 근대 문화거든요. 50년, 6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대 문화를 파괴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파괴해서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게 하나 다 있어서 뭐 서로 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박물관도 내려오고 또 이 건물이 공예적 어떤 문화의 창고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이 마을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폐건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뭐 문화의 어떤 뭐 장으로 만든.

0: 제가 이제 있는 이곳이 동부 창고인데 동부 창고는 7개의 건물이 들어가 됩니다. 한 개 공간은 뭐 생활문화센터, 또 뭐 카페,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예술 교육, 창의 예술 교육 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90% 이상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청주 연초제조창 본관,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바라건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을 좀 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여기서 머무르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꿈을 꾸는 정말로 시대가 원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 changing world, value-added industries are changing as well. The makeover of Dongbu Changgo is an example of a modern art factory. Instead of churning out cigarettes, the place now creates art and culture, showing the new values that people appreciate today.
2: 2013년에 청주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동부창고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부터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동부창고가 시민예술 놀이터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 The naming of 동부창고 is a nod to its past. While keeping ties to its past after its renovation, the site used to be in the east wing of the factory complex. The space demonstrates a strong legacy. In addition, the building names around Dongbu Changgo have a peculiar characteristic.
3: 저희 좀 동부 창고에서 특이점으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부 창고 각 동의 번호가 옛날에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부창고는 시공과 철거를 반복해서 현재 그 각 동의 이름이 34동, 35, 36, 37, 38, 6, 8동 총 7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1: Dongbu Changgo has the purpose of making arts and culture a part of the lives of the locals. People can freely swing by for a cup of coffee and appreciate the art. That itself is a cultural experience. When the locals come here, they are making art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Local artists are able to show their works as well.
3: 동부창고 8동 카페 C는 협업과 문화재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에 그대로 사용했던 목재 트러스가 천장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의 작품, 그리고 미디어 모두 지역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동부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폐목재, 그리고 전등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씨는 다양한 음료 판매와 더불어 마켓, 그리고 팝업스토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청주 시민분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One of the reasons behind making Dongbu Changgo was to foster creativity among the locals. By calling it an arts playground instead of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it focused on the purpose of encouraging individual-led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Because in our childhood days, a playground was full of fun where dreams were boundless.

0: Engaging in arts and culture does not have to result in something impressive. Even small achievements can bring happiness.
1: 최근 지역 산업이 이제 경제 활동 중심에서 문화 예술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동부창고는 문화로 있는 시민 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 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민,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동부창고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0: 동부창고 is operated by the locals.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m to expand their artistic horizons and create their own artistic worlds based on their own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Even the regular flea market days held at Dongbuchango are organized by citizens who are free to use the space. The space brings creators and consumers of art and cultural content can meet in the closest possible way.
2: 이 행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1회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에 그 공예 쪽이로나 아니면 시민 쪽으로 재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더 보태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합의되는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Local citizens do not have to go out of their way to enjoy culture and art. As a cultural space that is readily accessible to people, it supports them in their creative pursuits where they are empowered to become the artist or creator they always wanted to be.
3: 저는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여기 옆에 초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약간 폐허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문화 단지로 바뀌면서 제가 애들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변화를 되게 잘 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에요.
0: Building 34 is another community-based space that has a wood workshop. For those who do not have access to woodwork tools and equipment, the shop makes its equipment available to all folks. This embodies the spirit of making cultural pursuits easily accessible.
4: 사실 이 목공 예술은 제가 초창기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기계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 꺼리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목공에 대한 부분은 시민 누구나라든지 아무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Building 35 in Dongbuchango is a space reserved for concert rehearsals. In the individual music practice rooms, you'll see citizens practicing their instruments together in small groups.
5: 앞으로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마디 끝나고 다시 볼게요.
0: Now, performances are given by citizens who took music lessons here and practiced their skills.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Dongbuchango supports creative pursuits.
6: 겉모습은 아직도 왜 그 좀 오래된 모습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아 청주 이런 데도 있었구나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게 돼서 아 참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악기

0: 특성상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동부 창고 bustles with artistic activities led by local citizens, it is also enriching their lives.

0: Pursuing a meaningful life in the same amount of time allotted to everyone. While collaborating and reaching towards wider horizons, the citizens of Chungju create art all around Dongbu Chango.
1: Dongbu Chango가 지금 보셨지만 되게 예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 버스킹 이럴 때 네, 동부 창고 많이 이용하죠.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여기 차 살고 있었지만은 이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여기를 또 이용하게 됐는데 오 너무 좋아요. 지금 서 있는 이 무대에서도 3년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너무 좋은 자리, 장소에 위치가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0: 동부 창고, an arts playground for citizens. Once an old factory warehouse, it now drives the local economy as a bustling hub for arts and culture. The past site has given Dongbu Chango a legacy that courses through it today. And the artistic aspirations built upon it represent new values for today and tomorrow.
3: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 문화조유창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조유창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문화조유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문화재유창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그 이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산업, 콘텐츠랑 이어져서 청주를 정말 새로운 100년을 이끄는 새로운 어떤 그 이 미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청주의 정말로 자긍심으로 거듭난 거죠.
0: despite being abandoned for years and losing its vibrancy, the old tobacco factory made a comeback under a renovation that preserved its past. 동부창고 bring a fresh momentum.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Isung Yongguan.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Five.
1: In.
2: Action.
1: Action.
3: Action.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0: the Koguryo monk Ado Hwasang, who made a long journey to transmit Buddhism. Reached Gangwa-do Island and established a temple inside Samnang-song Fortress that was said to have been built by the three sons of the legendary Gojoseon founder, Tangun. Cheondeungsa Temple was built in 381 and became the guardian temple of the Goryeo royal court, which had moved the capital to resist the Mongol invasion. The temple also protected the archives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hostile French and United States expeditions to Korea, the temple was a shelter for both the Korean soldiers defending Gangwa from the invaders and the commoners who feared for their lives. The monks of Cheondeungsa Temple and Buddhist followers were committed to preserving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country, and it ultimately helped them persevere. Cheondeungsa Temple is one of the foremost temples in Korea and draws many locals and even foreign tourists all year round. In particular, the temple's Daeungjeon Hall is famous for the legend associated with the nude female figures supporting the roof rafters. Today, the traditional paintwork in Daeungjeon Hall is undergoing inspections. Daeungjeon Hall was rebuilt in 1621 after a fire and boasts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It is considered to be the finest display of architecture from the mid-Joseon period. It is also designated as a state treasure. 네. An X-ray fluorescence analyzer, electron microscope, and other advanced equipment are used to check every part of Daeungjeon Hall that was either concealed behind paper lanterns or too high to be seen from below.
1: XR 액터라고 얘 알료들마다 성분이 나와요 원소로 그러면은 아 얘는 LP가 나왔으니까 벡터를 썼겠구나 그래서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그릴 때 그 나온 성분 그대로의 알료를 써야 돼요.
2: 단천 같은 경우도 벽화 같은 경우도 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 발언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건에서 나타나지 공황은 주로 궁궐 단층의 운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이제 잘 남아 있고
3: 그런 것도 꽤 많네요.
2: 예, 네, 굉장히
3: 다른 데서 그런
2: 없어요,
3: 거보다.
2: 없어요, 그렇죠.
3: 이 정도로 안 했다. 네.
4: 또 다양하네.
0: Over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the team comes across old writings.
3: 나는 여기 호벽이요?
2: 호벽도 그렇고 이렇게 부재 곳곳에 이게 낙선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5: 있는데 병인영육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분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사이 돌아오라고
2: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5: 이거는 1866년
2: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0: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6: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0: 아 씨 오브 피스 앤 세레니티, 전등사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D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Daeungjeon Hall in its entirety.
1: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걸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0: For Buddhist followers, the temple hall is where the statue of Buddha is enshrined and thus demands deep reverence. These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were neg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6: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그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Chund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7: 우리 저런데도 환자를 썼다며?
8: 네, 맞습니다.
7: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런 거니까.
0: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9: 뭐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tachib 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Chund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10: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의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이 부스자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느냐 이런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 팔았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u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to this day,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ungja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undo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ungjan Hall ornaments is shown.

0: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또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2: 그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뛴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그렇죠.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질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정당한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전등사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u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선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undungsa Temple, Taeu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5: 대웅전을 읽어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선생님.
1: 네.
0: 제가 머구리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머구리의 뜻이 뭐예요?
1: 머구리는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머구리 빼기가 제주도 해안을 둘러싸고 우리 제주도 바다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일본어로 모구리라고 하는 잠수하다는 뜻인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머구리가 된 거죠.
0: 같은 잠수사잖아요. 머구리는 장비를 차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장비를 차고 안 차고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배녀 같은 경우는 10m 이내의 바다에서 물질을 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에는 50m까지 들어가요.
0: 50m요?
1: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에 1분, 2분 정도를 물질해서 채취한다면 머구리 같은 경우는 1시간, 2시간을 물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여태까지 닿지 않았던 40m, 50m 수심에 들어가면 전복하고 해산들이 거의 깔려있다시피 했대요.
0: 제가 잠수복을 한번 봤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바로 이 장소에서 머구리 전체를 착용하고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2: 아, 직접
1: 네,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투구하고 모든 걸 착용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3: 입만 벌리면?
1: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
0: 몇 킬로인데요?
1: 너무 무거워갖고 한 50킬로 되니까.
2: 50킬로요? 네.
1: 그냥 맨몸으로 일어나는 것과 달리 제가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어요.
0: 그 장비를 입고 그다음에 산소 호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호수 같은 거를 달고 그걸로 이제 산소 주입을 하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1: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배가 움직이잖아요.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호수가 배가 움직임에 의해서 꼬이게 되는데 이 꼬이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위에 홍이라는 걸 달아요. 배 뒤쪽에 마치 돛대같이 이렇게 다는데 이게 배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단다고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호수가 꼬이는지 안 꼬이는지를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럼 머구리 잠수부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와, 그 신뢰관계라는 게 형성이 안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네요.
1: 제가 있을 때 다섯 분의 잠수부들이 계셨으니까 그 잠수부들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찾아가 봐서 한 분씩 한 분씩 이야기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여기
1: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어머니 계셨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0: 한눈에 알아보시네.
2: 반갑습니다.
0: 아이고.
2: 예, 네, 도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0: 아이고, 이제 촬영한다고.
3: 시베리라고 그게 와가지고.
4: 시베리.
0: 시베리.
3: 돌아가실 때 되니까 나 그로 인해가지고 열이 왔어. 고 한참 코로나 그 난리 칠 때. 그때요, 고마워. 그 열이 나가지고, 이 잠수기 시비리라 이렇게 몰래더라고. 옛날에 이런 그, 이런 가만, 이런 걸 덮어씌고.
4: 의사들이 그 시베리를 몰랐네.
3: 몰라가지고.
4: 그 잠수병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좀 무서워요.
3: 그래서 나와가지고 한 달 안 돼가 돌아갔었어.
4: 그지 이 사몽, 사몽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주옥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이고 우리 동준이 할아버지.
3: 동준이 할아버지 우리 영감.
4: 그래 영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역 채취하고 이런 거.
3: 이제 이거 다 찍어놨네. 내가, 할머니는 오늘 처음 봤는데.
4: 내가 이건 몰래 찍었지.
3: 추억이지.
5: 34살에 시비리가 왔댔어.
6: 너무 빨리 왔다. 그 김광정이 동생이죠. 형이 아프니까 그걸 물려받았고 했죠. 아니 34살에 시베리 왔으면 힘들 텐데.
5: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나. 삼남의 공부 다시 했고. 할아버지가 64살까지 물에 종사했잖아. 시베리 와도.
6: 아이고야.
5: 그래가 그 삼남의 대학은 다 맞춰.
7: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물속에서 40m, 50m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안 된다는 걸 누구도 몰랐대요.
8: 왜 그런 거죠?
7: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 칠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8: 잠수병의 원인.
7: 그게 잠수병이죠.
9: 옛날에 지가리도 하시고 문어도 많이 잡고 낙가리떼 갖고 미역도 막 잘 채취하시고 하셨는데 그 우리 아저씨 이거 책 보고 건강한 모습만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머구리 가지고 나한테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입혀주고 머구리 잠수복 입혀주고 머구리 하시던 어르신들 내가 찾으러 갔더니 다들 안 계신다 이제 익수 아저씨도 안 계시고 동준이 어르신은 옛날에
10: 제일 남아 있다
9: 그러네. 아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셔야지. 혼자 남았는데.
8: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그 머구리 장사들은 계속 해왔을까요?
7: 순식간에 처성과 이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숨과 그리고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는 사실은 황금밭이에요. 그 전복과 해산물.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황금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숨과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맞바꾸는 거죠, 사실은.
8: 위험해도 어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결국 그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7: 뭐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바닷속에서 싸워 나왔던 그 과거의 잠수부들의 이야기죠.
8: 황혜 쌤 얘기해서 들으니까 오늘은 좀 바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7: 바다는 풍요지만 대신에 또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8: 그러네요. 네.

0: The name Pisugumi means nine landscapes created by mysterious water. An isolated village hidden behind Paroho Lake. Reaching it is not easy.
1: H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This woman has dedicated 50 years of her life to running her eatery to make a living and raise her sons and daughters.
2: 이거 뭐 갖다가 파시는 거예요?
3: 아니 팔기는 손님 오면 반찬 해줘야지. 아니 이 꼬치는 팔아야 올바해. 여기 또 팔러 가려면 이거 하나 들고 가려면 백리를 가야 돼, 백리. 옛날에 낚시꾼들이 많이 왔지. 밥 해주다 나니까 뭐. 어? 맛있다고 오고, 공기 좋다고 오고. 그러다 나니까 밭장사가 됐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밥 뽑아오래?
4: 예?
3: 밥 뽑아와? 생채 무쳐야지. 아. 내가 뽑아올게. 나는 그런 거나 하는 사람이야.
0: Her home is her mountain and garden. All the ingredients she uses in cooking are grown here. About 10 years ago, her son and daughter-in-law moved in.
1: 이건 이제 감자. 저건 옥수수. 여기 이제 상추. 이건 치커리. 그러니까 다 이게 반찬용이에요, 반찬용. 옥수수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해서 심으시네요. 이 아버님이 이제 어떤 데 식사하시라고 이제 부르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텃밭에 가서 이제 밭 정리하시고 김매식으로 그래. 우리 아버님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이게 우리 아버님이 심으신 데는 티가 나요. 딱딱 줄이 딱딱 맞았어.
0: The son, who is over 50 now, says his farming skills are not even close to those of his father, who is already over 80.
1: 너무 뜨거워 아빠 이제 내 들어가지. 어? 너무 뜨겁다고.
5: 나 이제 다 했어.
6: 줄도 일자로 쫙 맞추신다고 그러던데.
7: 나 삐뚤어진 건 못 봐. 그래서 나를 우리나라에서 나 교통부 장관으로 내놨어야 돼. 그러면 핸들이 필요 없어. 도로가 일자로 쫙 나가서.
0: He is used to working hard. He spends all day working in his garden.
7: 딱 좋은 거 두 가지가 물하고 공기. 그거 두 가지 빼놓고는 좋은 게 없어. 직공에도 여기 차례도 댕기잖아. 평화 때문에 생기 전에 차 구경 못 하고 살던데야. 하천 나가서 장배 못 타면 열흘을 묵어야 돼, 못 들어오고. 배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지 뭐.
0: About 10 years ago, he announced he was going to retire. But he could not leave this beautiful place after all. Instead, he offered his son and daughter-in-law to move to the village. Now it's his eldest daughter-in-law who is the main cook in the famous eatery.
6: 어머니 손목이 남아나질 않겠는데?
4: 힘들죠. 그래도 사람 손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지, 시집 와서. 저 음식 하나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 진짜 손맛이 좋아요. 지금도 음식을 하시면 간을 안 보시고 한 번에 딱 맞추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이상하게 맛있어.
3: 더 넣어야 되지 않나?
0: No one can beat a veteran with 50 years of experience. Although Youngsoon is not the main cook anymore, she makes sure to check everything personally in the kitchen.
8: 이제는 며느님이 어머님보다 더 잘하시겠네요.
3: 이제는?
8: 네.
3: 어, 잘하지.
4: 아이, 아직 못 따라가죠. 한 번에 딱딱 맞추는 건 아직 안 돼요.
0: Her culinary skills have been accumulated over half a century. Customers who happen to try her food once make sure to come again.
3: 이게 저 지금 저기서 만물이야 천물. 맨 처음 거야 이거. 이게 처음 거는 얼마나 뭐 이게 좋은 건지 아들도 안 준대. 딸, 저 딸, 저 사위만 주지.
4: 왜 또 아들을 안 주고 사위를 줘?
3: 며느리. 아들제의 며느리가 좋으니까 안 짓지. 아유, 그래가지고 저것도 아주 배꼽도록 훔쳐졌다 아주.
0: Youngsoon's excellent sense of humor is a bonus.
9: 어머니 이거 뭐예요?
3: 비누치 젓갈. 이렇게 해낸 데서 먹어야 맛있어. 장계가 여자한테 그래란 말이야. 와 맛있구나 그러면서.

0: She always makes generous amounts of food.
1: 냉동 창고 엄청 큰데요?
2: 네, 그리고 더 작아요. 이렇게 보면
1: 와
2: 명화지도 있고 키다리 땅두루 두루 엄나무순 다 저장하는 거예요. 보물창고야 보물창고.
0: The entire household is full of herbs.
2: 이거는 미역치.
1: 네.
2: 이게 이제 풍연나무. 일명 망초떼.
0: It is the son's task to soak dry herbs in water. After 10 years, he has become very skilled.
2: 나무를 뿌릴 때 불을 떼다 보면 이렇게 나무를 자꾸만 만져봐야 돼요. 뒤적거리고.
1: 네.
2: 그러다 보면 나물이 말랑말랑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딱 불을 끄고 하룻밤을 재워야 돼.
0: To make the herbs soft enough, he has to stay by the fire all the time. It's now summer, and the days are growing longer. The eatery has been busy all day preparing to serve customers. It's already evening, time to have dinner. 오늘 they are having noodles, 숙자's signature dish. The noodles are garnished with winter kimchi seasoned with various spices. 숙자 says she is as good as making kimchi noodles as her mother-in-law. What do other family members think?
3: 어때? 맛이 없대요.
2: 조금만 더 쉬면 더 맛있는데 그런 데는 괜찮아.
3: 안 쉬니까 나는 좋다.
0: Bok Dong is busy preparing something alone.
2: 계곡에서만 사는 메기가 있어요. 아직 약간 있는데 혹시 나오나 하고 이제.
0: In this remote village where everything turns dark after sunset, fishing is his only hobby. He fishes in a clean valley next to the house.
2: 돌이 있으면 돌 밑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캐요, 그러면. 그때 끌어올리는 거예요.
0: But there is a problem.
2: 이놈은 혼자만 안 물어요.
0: We turned off the light and stopped filming for a while. A moment later, unbelievable. Fish after fish. From slender catfish to torrent catfish, he got all kinds of fish that live only in clean water. It's a good catch today.
2: 우리 아들이 나무를 잘 키워. 잘 불겠어 아직. 됐네. 어찌나 미기 잡았어?
4: 네?
2: 미기 잡았어? 한 마리?
4: 여러 마리 한
2: 마리. 그랬어?
4: 몇 마리?
2: 오, 나오네.
0: The catfish that was caught last night is now in a spicy soup. Sukcha has cooked it for her father-in-law, who likes spicy fish soup.
2: 이거 잡은 거예요. 미기 크지? 이거 미기래. 나오는구나 그래도.
0: Will her father-in-law like it this time? Sukcha is nervous.
2: 1년 만에 처음 먹으니까 맛있는데. 1년 만에 처음 먹지. 매운탕은 요번에 아주 딱 한 입 맞게 잘 끓여졌어. 한 입 맛에 맛있거든. 아주 맛있게 끓여졌어. 네.
0: After a sumptuous breakfast, the family gets ready to welcome customers who travel long distances to try Youngsoon's food. This man says he came because he missed Youngsoon's happy laughter.
2: 다들 좋아해요.
5: 작년에는 선생님이 안 오셔도 못 왔고 재작년에.
1: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나 봐요.
3: 가라고.
0: After a long hike on rogue slopes, the customers are eager to try Youngsoon's food.
3: Yeah.
5: 피나물, 곰치, 곤드레, 피다리, 모우나물이요.
0: Seasoned wild herbs taste their best when mixed with rice. A mouthful of herbs mixed with chili pepper paste, gochujang, fills the body with natural aromas. That's what draws customers to this remote village.
6: Oh, 너무 짜. 야.
7: 더 먹으면 더 먹으면 자연의 맛. 자연의 맛. 자연의 맛.
8: 너무 맛있어.
7: 맛있어요.
9: 우리 집 산낭을 먹으러 매년 오거든요. 한 20년 정도 넘게 왔죠.
10: 여기는 옛날 우리 그 엄마 자녀들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따뜻함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0: Today, Youngsoon personally makes acorn jelly for her customers. It's on the house.
3: 오래간만에 하시고 묵을 하나 묻혀줘야지.
11: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3: 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밤 녹말로 붙이는 거야. 그거 밤 녹말로 전 붙이는 데 없을걸?
0: They make starch with chestnuts that they gathered all winter. The batter is mixed with homegrown vegetables to make golden brown pancakes that you won't find anywhere else.
3: 처음 먹어봐.
9: 이 집만 저거야. 특산물?
13: 달콤하고.
3: 부드럽고.
13: 부드럽고.
3: 맛있어요. 애들 가르치려고.
1: 아, 이거 저 주신 거예요?
3: 네. 밤전 어디가 못 먹어본다고.
1: 감사합니다. 오늘 자꾸 주시려고 그러세요, 뭐를.
3: 아니, 뭐 큰 재산 아니잖아. 뭐 좀 주면 되지, 뭐 그거. 뭐. 아니, 지아버님 많으면 뭐해? 아니, 죽을 때 눈만 까보면 다 내버릴걸.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써야지. 그냥 나 돈 잘 써.
13: 안에 뵐게요.
3: 예, 또 와요. 예.
0: When we miss Youngsoon's food again, we'll surely come again.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sis Cosmetic, which has suggest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Also,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bioprocessing stages. And we explore Living Life, a provider of protein shakes that have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I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I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2: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4: 크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2: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5: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5: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4: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정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정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E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0: directing the films.
1: 저희는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2: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3: 이 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저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Cel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4: ECell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el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0: 리빙라이프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0: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The Panguchan stream is bathed in spring light. Here, where memories are etched into ancient rocks, lies another space of history, the Seowon. People gather one by one at Pangu Seowon, donned in ceremonial attire. With proper etiquette, they perform the ancient spring ritual. A place where one cultivated the mind, taking nature as their companion and remembering the teachers of wisdom. Once lost due to the abolition of Seowons, this Seowon was rebuilt here after being relocated from its original site.
1: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 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보훈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훈 선생 해제 이연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세 분을 그 모시고
0: Though the physical location has changed, their places in our hearts remain the same.
2: 공로하고 전작하고 화살을
3: 그래.
1: 보훈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보훈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부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이어서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A teacher they cherished for many years. Scholars settled here along the banks of Panguchan Stream,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oen Jeongmongju. The rock encountered at the end of the exile's path, Panguda Terrace. Perhaps its silent presence brought comfort to them. Following Poen's footsteps, countless scholars also made their way here. Jipcheongjeong, the old house facing Panguda Terrace, retains the traces of time yet stands unchanged.
4: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His descendants have woven the remaining memories into a single book. Professor Sung Bom Jung is a linguist who worked on the translation.
5: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じゃん。

0: The Sorigun Goyeongyeol is seated at the piano. A passage of pansori is set to Western keys. Crossing eras through song, he shows us that tradition is not outdated, but alive today.
1: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사운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억을 포에트리 of 보은 정몽주 is sung anew in his own rhythm.
1: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0: Following in Poon's footsteps, he stands before Bangude Terrace, where it has stood for ages.
1: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정몽주's poem, written while gazing at Bangude Terrace during his exile, seep into his heart as well.

0: 주사서. 그 방부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It is like an ink and wash painting. Countless years have flowed through this valley of silence. Today, too, the crisp morning spreads gradually, moving at its own pace. Water flows to lower ground, opening the path of life.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visible and the hidden vanishes before we know it. This is a secret garden, a place where the breath of all life rises. Chip Changjong, a house that gathers clarity while facing the Panguchun stream. The sound of rippling water, wind, and bird songs drift back and forth between the walls. Perhaps someone's footsteps will pause here, allowing them to gather their thoughts and linger in a moment of deep reflection on life.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연맹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The interplay of black and white. How has the ink and wash painter captured this simplicity? Her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you can encounter the works of artist Hong Purume.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 푸르메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An exhibition where the ancient language of ink and wash painting meets digital media.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Art Bank collects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and utilizes them as public cultural assets. Alongside artists representing Korean contemporary art, the name Hong Purume also holds its place. Rather than mere storage, it becomes a living, breathing record so that anyone can encounter art.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 푸르메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The artist of nature faces the Panguchun stream. Both light and water pause beneath her gaze.
2: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거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The artist's gaze lingers before a bird carving left by someone else. Before long, emotions spread like ink.
2: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4: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1: The moment the ink is ground, its density and the brush strokes of the painting are revealed. That is why, for an ink and wash painter, the act of grinding ink is the deepest form of a ritual.
4: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1: Kyum Jae Chung Sun was a painter who interpreted the landscapes of his era and brought nature into reality. Now, the ink and wash painter of this era seeks to paint her own Panguchun stream.
2: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brush strokes that stop even one's breath. Having spent many years in Taiwan exploring Eastern ink and wash painting, she has developed her own unique style. Tradition, too, had to evolve with the times.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자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First, the artist completed several small canvases depicting the Panguchun stream with rapid brushstrokes. From these, she selects the one that resonates most deeply, then enlarges the canvas to create a supersized piece. As she decides which piece to choose, the time of the Panguchun stream flows alongside her.
2: 내가 방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Time has now become longing.

0: The countless memories of time held within the Panguchun stream, the World Heritage Site inspires everyone to dream. The footsteps of a digital heritage expert have once again reached the Panguchun stream. Heritage enjoyed by all through technology. He looks forward to the brilliant heritage of the future.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선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0: A rock shaped like a turtle lying on its back, Pangu. The valley formed from those rocks has now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opening a door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nd connecting the path.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Our heritage. As a great heritage that connects memories and opens the door to tomorrow, the Panguchun stream flows brilliantly

0: 영화 같은 경우도 공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 발언이나 그런 거랑 관련 있는 사찰에서 나타나지 공항은 주로 궁궐 단층의 운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굉장히 잘 남아있고
1: 그런 것도 꽤 많네요.
0: 예, 굉장히
1: 다른 데에서
0: 그런 없어요. 없어요. 그쵸.
1: 이 정도는 안 했다. 예.
2: 또 다양하네.
3: Over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the team comes across old writings.
1: 나는 여기 코벽이요?
0: 코벽도 그렇고 이렇게 부재 곳곳에 아 이게 낙서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 저 조사를 하고
4: 있는데 병인영류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분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사이 돌아오라고
0: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4: 이거는 1866년
0: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3: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5: The 전등사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3: A sea of peace and serenity, Chundungsa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T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Daeung.

0: Jun Hall in its entirety.
1: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0: For Buddhist followers, the temple hall is where the statue of Buddha is enshrined and thus demands deep reverence. These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were neg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2: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As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Jeonde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3: 우리 저런 데서 환자를 썼다는 거예요.
4: 네, 맞습니다.
3: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0: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5: Well,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tachib 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Jeonde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6: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의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불, 그 뭐냐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는 게 아니라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팔하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아, 예.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0: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o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to this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yongjeo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eondeu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yongjeo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2: 다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었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그렇죠.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분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 경지에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At Cheondeungsa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yo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In the same way a rising sun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eondeungsa Temple, Taeu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3: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 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안녕하세요. 방크에서 활동하는 박지은 연구원입니다. 한글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데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Having been around for 1,500 years, Chengdu has a long history where loyalty, filial duty, and manners are cherished. A park in the heart of the city provides a public space for citizens. There, you will find the 1,500-year-old Apgaksu ginkgo tree, a tangible cultural asset of Chungbuk province.
1: 우리 청주시는 1,5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죠. 지리적으로도 우리 그 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빛나는 직지가 바로 이곳 청주에서 탄생했고요.
0: Chengdu is rich in history and culture. A factory built here after South Korea gained independence hummed along for 60 years. What happened to the place now after it served its purpose? Introducing Chengdu's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hat was realized after a long debate on whether to raise the old factory site or preserve it. Now it shows a path forward for similar cases.
1: 1946년, 해방 직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담배 공장입니다. 면적만 해도 약 14만 제곱미터. 였고요. 근로자들이 한때는 약 4천 명 정도가 그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1년에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담배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청주 인근에 많은 분들이 특히 시골 농촌에서는 담배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담배 농사를 져서 이곳으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이걸 담배를 생산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 수출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이렇게 드넓은 공장 건물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 기계화 때문이죠.
0: Hardly known or seen nowadays, this tobacco factory greatly contributed to Chengdu's economy in the 1960s. When the factory doors closed in 2004, all of it came to an abrupt halt. Machines no longer ran and workers were gone. The bustling place became an empty shell of what it once was.
2: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폐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칙칙하고 또 주변에는 그 향락적인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해서
3: 90년 후반쯤에 이제 이쪽에 슬슬 공장이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옆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근처에 이제 풀도 좀 많이 나고

0: 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조금 혐오스러운 장소?
1: 또 여기가 희한하게 비둘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비둘기가 떼지로 다니면서 비둘기 분비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깃털 같은 게 엄청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었죠.
2: once an economic engine for the area, the factory was left abandoned without a purpose. Perhaps it was inevitable for people to forget its existence.
3: buried in 곳에 비둘기와 비둘기 똥 그 켜켜이 쌓인 담배 냄새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약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세계의 예술인들이 주목을 하게 됐죠. 사실은 그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부시고 아파트를 지면 주변에 집가가 오르고 상권이 형성될 테니까 시민의 이야기를 담고 시민의 꿈을 담고 시민의 어떤 그런 그 이 사사로운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거를 한번 좀 결론적으로는 문화 공간으로 재생하자. 아트 팩토리의 새로운 어떤 그 지평을 열자라는 데 합의가 된 거죠.
2: Carrying out a makeover of an old tobacco factory into a cultural space was a long process. To harmonize an old factory with art, when the two are on opposite spectrums, was an important issue to resolve during the makeover.

0: 문제는 리모델링 할 때 기본적인 핵심 가치.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이 그 공간에 대한 역사성과 스토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담배 공장은 석탄을 뗐을 겁니다. 석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계를 돌렸겠죠. 그다음에는 기름을 뗐죠. 그럼 기름을 떼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굴뚝 옆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굴뚝이 있는데 공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굴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굴뚝의 규모는 곧 공장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적어도 이 굴뚝만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 그래서 굴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여기가 담배 공장이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나 문화재유산 본관 그다음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 이게 다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1: And accessible to anyone who seeks the arts and culture.
2: 사실상 이것은 근대 문화거든요. 50년, 6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대 문화를 파괴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 파괴해서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게 하나 쫙 있어서 뭐 서로 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뭐 현대박물관도 내려오고 또 이 건물이 공예적 어떤 문화의 창고로서 활동하게 되니까 이 마을이 무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폐건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해서 뭐 문화의 어떤 뭐 장으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는 볼거리, 들을거리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지 않냐.
1: They say valleys and rivers can change in 10 years. And here we have what was once a tobacco factory transformed into a cultural hub in Cheongju in the span of 10 years. A place that provided stable jobs now lets people enjoy creative pursuits. To see what makes Dongbu Changgo charming, you have to look deeper inside.
0: I 제가 이제 있는 이곳이 동부창고인데 동부창고는 7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동부창고만 만평 정도가 됩니다. 한 개 공간은 뭐 생활문화센터, 또 공연연습장, 그다음에 뭐 카페,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공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공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90% 이상 개발이 다 완료가 됐고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옛 청주 연초제유창 본관,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바라건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을 좀 특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여기서 머무르면서 세계인이 함께 우리 꿈을 꾸는 정말로 시대가 원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With the passage of time in a changing world, value-added industries are changing as well. The makeover of Dongbu Changgo is an example of a modern art factory. Instead of churning out cigarettes, the place now creates art and culture, showing the new values that people appreciate today.
3: 2013년에 청주시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동부창고에 대한 이제 리모델링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부터 10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동부창고가 시민예술놀이터 문화예술공간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1: The naming of Dongbu Changgo is a nod to its past. While keeping ties to its past after its renovation, the site used to be in the east wing of the factory complex. The space demonstrates a strong legacy. In addition, the building names around Dongbu Changgo have a peculiar characteristic.
4: 저희 좀 동부창고에서 특이점으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동부창고 각 동의 번호가 옛날에 사용했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동부창고는 시공과 철거를 반복해서 현재 그 각 동의 이름이 34동, 35, 36, 37, 38, 6, 8동 총 7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1: Dongbu Changgo has the purpose of making arts and culture a part of the lives of the locals. People can freely swing by for a cup of coffee and appreciate the art. That itself is a cultural experience. When the locals come here, they are making art an integral part of their lives. Local artists are able to show their works as well.
4: 동부창고 팔동 카페 씨는 협업과 문화재생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1960년대에 그대로 사용했던 목재 트러스가 천장에 보존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 테이블, 그리고 벽면의 작품, 그리고 미디어 모두 지역 예술 작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구상해 만들어진 카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창고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나온 폐목재 그리고 전등 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 씨는 다양한 음료 판매와 더불어 마켓 그리고 팝업 스토어,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청주

0: friends can bring happiness.
1: 중심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서 저희 동부창고는 문화로 있는 시민 예술 놀이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서 예술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복한 시민,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동부창고가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0: 동부창고 is operated by the locals.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m to expand their artistic horizons and create their own artistic worlds based on their own cultural and artistic pursuits. Even the regular flea market days held at Dongbuchango are organized by citizens who are free to use the space. The space brings creators and consumers of art and cultural content can meet in the closest possible way.
2: 이 행사는 오늘 처음이에요. 1회로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청주에 그 공예 쪽이로나 아니면 시민 쪽으로 재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더 보태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합의되는 이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Local citizens do not have to go out of their way to enjoy culture and art. As a cultural space that is readily accessible to people, it supports them in their creative pursuits where they are empowered to become the artist or creator they always wanted to be.
3: 저는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여기 옆에 초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사실 여기가 약간 폐허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가 이제 문화 단지로 바뀌면서 제가 애들 오케스트라 연습장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변화를 되게 잘 봤는데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너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되게 자주 오고 있는 편이에요.
0: Building 34 is another community-based space that has a wood workshop. For those who do not have access to woodwork tools and equipment, the shop makes its equipment available to all folks. This embodies the spirit of making cultural pursuits easily accessible.
4: 사실 이 목공 예술은 제가 초창기 준비할 때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기계 세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뭐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아무 꺼리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목공에 대한 부분은 시민 누구나라든지 아무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Building 35 in Dongbuchango is a space reserved for concert rehearsals. In the individual music practice rooms, you'll see citizens practicing their instruments together in small groups.
5: 앞으로 가서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한 마디 끝나고 다시 해볼게요. 황황 임나민 황황 태북태.
0: Now performances are given by citizens who took music lessons here and practiced their skills. This is an example that shows how Dongbuchango supports creative pursuits.
6: 겉모습은 아직도 왜 그 좀 오래된 모습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설도 잘 돼 있고 청주 이런 데도 있었구나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알게 돼서 참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악기 특성상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리가 높아가지고. 근데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Pursuing a meaningful life in the same amount of time allotted to everyone, while collaborating and reaching towards wider horizons, the citizens of Chungju create art all around Dongbu Chango.
1: Dongbu Chango가 지금 보셨지만 되게 예쁜 공간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회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 버스킹 이럴 때 네, 동부 창고 많이 이용하죠.
2: 3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뭐 여기서 차 살고 있었지만은 이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여기를 또 이용하게 됐는데 오 너무 좋아요. 지금 서 있는 이 무대에서도 3년 전에 저희가 사용을 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생겨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너무 좋은 자리, 장소에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0: 동부 창고, an arts playground for citizens. Once an old factory warehouse, it now drives the local economy as a bustling hub for arts and culture. The past site has given Dongbu Chango a legacy that courses through it today. And the artistic aspirations built upon it represent new values for today and tomorrow.
3: 공간이 사라지면 역사가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집니다. 우리 문화조류창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문화조류창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겼고 문화조류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 또 문화재유창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등등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되게 그 이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공간이고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산업, 콘텐츠랑 이어져서 예, 청주를 정말 새로운 100년을 이끄는 예, 새로운 어떤 그 이 미래를 여는데 상당히 중요한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문화를 생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청주의 정말로 자긍심으로 예, 거듭난 거죠.
0: despite being abandoned for years and losing its vibrancy, the old tobacco factory made a comeback under a renovation that preserved its past. 동부창고 bring a fresh momentum.

0: But wait, there's someone here at the event who's drawing particular attention.
1: 안녕하십니까, 바리스타 조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0: Yudong is a seasoned expert who has made his mark across various competitions and on the field with a deep philosophy when it comes to coffee extraction. So, Yudong, what's the secret to making a great cup of coffee?
1: 커피에 대해서 추출 농도가 무조건 찐득하게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 꿀처럼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추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밸런스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음료와 어떻게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추출 방법은 분명히 틀려지기 때문에 재료의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요.
0: Drop by drop, coffee slowly comes together. Each moment shaped by careful control and deep focus. A single cup of coffee, in many ways, is a finely crafted work of art. And the more you discover, the deeper its richness and allure draw you in.
1: Cappuccino? 상대방을 조금 더 무장해제할 수 있게끔 좀 부드럽거나 인간미 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폭심한 느낌. 초콜릿과 캐러멜 마키아토 먹으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요. 브라질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비 오는 축축한 날에는 조금 그렇게 고소한 느낌들의 커피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녹차 라떼라든가 초코라떼, 에스프레소, 커피를 좀 넣어서 그렇게 커피 향을 조금씩 믹싱하면서 드시는 게 커피 입문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0: At the event, we also met illustrator Shin Moon Sop, who captures the unique atmosphere of cafes through his work. His illustration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coffee lovers.
2: 제가 카페에서 보이는 풍경을 담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카페의 이름이라던가 뭐 어떤 역사를 알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역사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재밌게 독특해.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을 중심으로 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게 되는 요소들은 정말 카페마다 계속 다 다른 것 같아요.
0: Then, what makes Korean cafes unique from the artist's perspective?
2: 한국 카페가 유독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잘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잘 퍼줘요. 뭔가를 잘 줘요. 사실 저는 이제 작은 그림을 하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 카페가 흔히 말하는 정, 네, 정의 정말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0: A deep love for cafes in Korea. And at its heart, there's a special ingredient we've long cherished. 정. 정. Now, when we talk about coffee, there's one perfect companion we simply can't leave out. That's right. Bakery. In the very same venue as the Coffee Expo, the Korea International Bakery Fair was also taking place.
3: 빵집에 가도 커피를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고 카페에 가도 이제 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하에 사실은 그 두 가지 아이템을 한 번에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도 하고 시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서 둘 간의 약간 뭐 페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커피와 어떤 빵이 잘 맞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본인의 기준 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Freshly baked goods fly off the shelves almost as soon as they come out of the oven. It's a clear sign that Korea's love for bakery is just as strong as its passion for coffee.
4: 요즘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들 카페나 베이커리로 오셔서 나들이 하는 겸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먹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점점 더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At the venue, the Korea Master Baker Team Championship was also underway, selecting the nation's top representatives.
5: 열심히 하시네요.
6: 잘해야죠. 무조건.
0: The creations shaped by years of craftsmanship. They feel almost like works of art. Among the judges, there's a familiar name drawing attention. Pastry chef Kim Myung-gi. Recognized on the global stage, he represents the rising standard of Korea's bakery industry.
7: 유럽 어느 나라에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도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티장 브레드라고 해갖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화학적인 이제 계량제 이런 거를 안 써서 만드는 빵이거든요. 한국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0: Born from intense competition, these creations continue to push boundaries. And soon enough, we may be seeing even more baked goods made in Korea across the global stage. A single cup of coffee, offering quiet comfort, and a piece of bread, bringing simple joy. And perhaps the rich and aromatic inspiration from today will find its way into your everyday life.

0: いきんぱ、
1: じょわじょわ。

0: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1: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0: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라면.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옹알스는 네.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또 산입니다.
1: 예, 작가님. 예. 근데 여기 산세가 멋지죠? 예.
0: 그럼 여기는 또 무슨 산이에요?
1: 여기는 대룡산.
0: 대룡산?
1: 예.
0: 잠시만요. 큰 용이가?
1: 그렇죠. 이름이 다 비슷하죠. 그 어떤 모양으로 짓잖아요. 예, 춘천이 어제 예. 뭐 공작산도 있고 가리산도 있고.
0: 아 맞아 맞아.
1: 여기 이제 춘천에서 성천까지 이어지는 산인데 이제 용이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대룡산이래요.
0: 아 그러면 또 이거 위에서 보면 또 용 모양처럼 이렇게 길게 와 그럼 진짜 큰가 보다.
1: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알파카를 또 보여드리려고.

0: 알파카 죽인데.
1: 네. 알파카가 아씨 좀 텅 비어
0: 있는데요 지금.
1: 자러 간다?
0: 네 지금 없네요. 어 알파카 올 텐데.
1: 알파카 지금 여기.
2: 아 근데 지금 휑한데 여기도 청소도 하고 계시고. 네.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게
0: 뭔가
2: 있긴 있나 봐요. 네. 그죠?
0: 뭔가 이제 정비하시고 이러는 느낌이고.
3: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 이제 뭔가 바글바글해질 것 같아요.
3: 네, 예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형님들께서는
0: 와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요.
3: 양쪽으로 들어오셔서 물가에 붙어서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1: 저희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0: 네, 같이 물가에 네. 들어가볼까요?
2: 네, 가봅시다.
1: 거의 이 정도면 알파카 행사인데?
0: 아 여기 또 저 먹이를 주시는구나.
2: 먹이까지?
0: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4: 저쪽을 바라보시면서 알파카야 1위와 1, 2, 3!
5: 알파카야 1위와

0: Oh, there you go.
1: Oh my God.
0: Ah, dude. Ah, shit.
2: You don't know me.
0: Ah, that's right.
2: You don't know me.
0: Yeah, it's a few minutes later.
2: Thank you.
0: I think that's like, I'm
2: going to talk. Oh, okay. Oh,
0: okay.
2: Oh, okay.
0: Oh, okay.
2: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0: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0: 아이, 아이, 아이, 어유 이빨이 느껴진다. 자,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없어.
1: 이게 귀여워, 이게 귀여워, 이게. 어,
0: 꼬마, 꼬마, 꼬마.
1: 이게 귀여워, 이게 귀여워. 그림자, 그림자. 저, 어, 귀여워.
0: 아이고 얘는 꼬마라서 천천히 먹어.
1: 네. 아, 진짜 예쁘다.
0: 네. 얘는 천천히 먹네요. 아이고 귀여워. 진짜 꼬마다 얘는. 아유 왜 뺏어 먹어? 아유 왜 뺏어 먹어?
2: 어, 얘 뺏어 먹었어. 뺏어 먹었어.
0: 아, 또 줄게.
2: 아유 되게 귀엽다. 아유 되게 귀엽다.
0: 절묘하게 피하네.
1: 힘 뱉으려고 그러는 거야?

0: 이 알파카 이분들이 알파카 행사가 분들? 끝나고 다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1: 아 이제
0: 아 이제 아 그럼 아, 야, 다시 간다 다시 간다
1: 뭐야 다시 가?
0: 애들 왜 이렇게 웃겨? 바이바이. 와 되게 웃겨.
1: 네.
0: 아. 아 되게 진짜 웃겨.
1: 경쾌하게 뛴다.
0: 진짜 웃겨. 와 되게 웃겨.
1: 네.
0: 아.
2: 똑같이 지나간 거 같아. 똑같이
1: 지나간 거. 아 또 우리 형님 또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스타라서. 아이고 제가 너무 외로워지네요. 파트너를 뺏겼습니다.
0: 네네네. 네, 네. 이 알파카 행사 끝나고 이제 제 행사가 잠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제 행사가 끝났습니다. 네.
1: 근데 여기 뭐 알파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네. 가면 뭐 이런저런 동물도 많고 막 옷 네. 입고 사진 찍고 이런 데도 있거든요.
0: 아 알파카랑.
1: 네.
0: 아.
1: 한번 또 가보시죠 뭐.
0: 아
1: 우리도 알파카처럼 퇴장.
0: 퇴장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1: 이렇게 뛰어. 그리고 여기 이제 남미 판초 같은 거.
0: 아, 저기 있다.
1: 예, 입고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0: 들어볼까요?
1: 예. 실제로 이제 페루 가면은 나스카 라인 해가지고 커다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랑 또 비슷하고. 요거 저 입겠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 보죠. 나는 잘 어울리시네요.
1: 제가 보라색이 좀 잘 어울립니다.
0: 와...
1: 화려하십니다. 무지개 빛으로.
0: 또 이럴 땐 또 이렇게 화려한 거 입어야 돼요.
1: 페루 가면은 많이들 입으시거든요.
0: 네.
1: 알파카 자체가 좀 고도가 높은 데서 살아요. 약간 네. 안데스권 춥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인디애나라고 하거든요. 원주민 분들을.
0: 인디애나.
1: 인디애나 분들이 이제 보온을 위해서 이런 판초나 모자 이런 걸 많이 좀 착용을 하세요.
0: 아, 아무래도 산 위 네. 해발이 높으니까 그럼 그렇죠. 약간 보온용이면서 네. 조금 자기
1: 전통도 색, 있는
0: 전통도 거죠. 있고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한땀 직접 수작업으로 와. 보통들 만드시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알파카
1: 그 털로, 마을도 막 있어요.
0: 이게 만드시네. 알파카 털로 했다고 하는데 네. 와 진짜 젊은데.
1: 어휴 물 뺏어 먹어 알았어 내가 줄게 일로 와. 어휴 힘이 엄청 세.
0: 쭉쭉쭉쭉쭉쭉쭉쭉 오우
1: 바로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아니
0: 이쪽으로
1: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여기 둘이 그림감이 어떻게
0: 아 여기 알파카도 많은데 네. 다른 동물도 엄청 많아. 오, 아, 여기 그래. 이 친구는 진짜 너무 럭셔리하게 생겼다.
1: 얼굴하고 코도 검지잖아요.
0: 예.
1: 그래서 블랙 노지십이라고
0: 예. 아~
1: 스위스 쪽에서 한 친구들이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코 쪽이 정말 유독 더 검어요.
0: 아, 이게 발하고 와
1: 뿔도 멋있고요.
0: 저 뿔이 진짜 멋있네요.
1: 예. 어 이쪽으로 또 몰아주신다.
0: 어, 안녕.
3: 아유.
4: 안녕하세요.
1: 우와, 앵무새요? 어, 회색 앵무다. 회색 앵무.
4: 네, 맞습니다.
0: 와.
4: 이 친구가 막하네요.
1: 아.
0: 안녕.
1: 와, 이 친구들은 색이 엄청 진하고 이쁘네요.
0: 와. 와, 본 것 같아.
1: 이 친구들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 뭐.
4: 네, 이 친구는 청금강이고요.
1: 아, 금강.
4: 이 친구 홍금강.
1: 예, 제가 회색 앵무를 예전에 키운 적이 있어요.
4: 아, 정말요?
1: 예, 되게 똑똑하잖아요.
4: 네, 맞아요.
1: 엄청 똑똑해서. 어머니가 말씀하면 막 따라 말하고 그랬었어요.
4: 목소리도 따라할 정도로.
0: 따라할 수 있어요?
1: 어, 그럼 지금 네. 한번.
4: 아, 네. 이 친구 먼저 그럼 보여드릴까요? 예. 꽁아. 안녕.
5: 안녕.
4: 어. 예의 바르게.
5: 안녕하세요.
1: 어. 지금 이 친구 된 거 맞죠?
4: 네,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여러 개 다 보여드릴까요?
1: 네, 또 뭐 할 수 있어요?
4: 그럼 전화 한번 받아볼까? 따르릉.
5: 안녕하세요.
4: 꽁아. 물소리. 좋아. 시계소리. 호루라기. 휘파람 시작.
0: 이거면 이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말고 뭐 또 다른 건 또 잘 수 있는 게 있어요?
4: 지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비행 보여드릴게요.
0: 비행?
4: 어, 준비해.
1: 네, 부탁드립니다.
0: 네, 한번 와 비행까지.
1: 어떻게 하면 되죠?
6: 이렇게
1: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0: 직접 날 수도.
1: 안녕. 미안해. 고마워.
0: 와 지금 이거 올려줬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거
1: 어색해져. 약간 어색해.
0: 그냥 이렇게 날리면 돌아오는 거죠?
1: 예. 아. 저희 싫다고 안 오면 어떡해요?
0: 레몬
1: 보보
0: 돌아오는 거야.
1: 예.
0: 사랑은 보보. 돌아오는 거야.
1: 오케이. 우리 다시 보자.
0: 자,
1: 하나 둘 셋 해야 될까?
0: 자, 하나 둘 셋
1: 가자. 우!

0: 일로와 일로와. 오 온다 온다. 일단 부부는 왔어요.
1: 레몬 돌아오는 거야.
0: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형님이 좋은가 봐. 대박.
1: 봤지? 봤지?
0: 나는 상승 같아 같은데.
1: 아 이런 사람이야. 아. 좋았어. 아 좋았어.
0: 오케이 오케이 앉았어요. 우와.
1: 좋아. 아. 아 가만히 있었어요. 멋있었. 움찔했잖아.
0: 움찔려. 움찔 봐. 오! 형님이 좋은가 봐.
1: 아 혹시 처음에 이거 훈련했을 때 이게 날리신 다음에 혹시나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안 하셨어요, 혹시?
2: 아, 네, 워낙 처음에는 이제 여기 바깥에부터 시작하는 게보다는 안에서부터 먼저 친해지는 거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1: 아, 실내에서?
2: 네.
1: 아,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2: 이 친구는 이제 7살에서 8살 정도 됐고요. 이 친구는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 레몬 몇 살?
3: 레몬이도 7살.
1: 7살. 그럼 보통 수명이?
2: 보통은 70에서 80년. 어. 굉장히 장수하는 애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3: 사람만큼.
1: 진짜?
2: 네. 이 친구도 한 50살 정도?
1: 그럼 거의 사람만큼 사는 친구들이에요.
2: 네, 맞아요.
1: 와. 진짜 친구 같겠다.
2: 네. 아, 네, 맞아요. 네,
1: 친구 같겠다.
0: 그래서 어쨌든 뭐 출근하시면 바로 또 챙기시겠네요. 다 네. 각자.
1: 레몬, 다음에 한번 또 올게.
0: 그래도 또 마지막에 한번 해주네. 마지막에 또.
1: 아, 또 마지막에 또.

0: 있지 않을까?
1: 아, 이쪽이 양조장이고
0: 네, 여기는 주막 체험장.
1: 주막 체험장.
0: 네, 네. 나올 겁니다. 요리 오시지요.
1: 아, 네. 아, 네. 네. 이걸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이제 쌀로 빚는 술이니까. 와.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쌀을 닦아서 불려서 쪄서 식혀놓은 거예요.
1: 아, 이미 그러면 이 안에 쌀이 있는 거예요?
0: 네, 찹쌀.
1: 아, 이렇게 찹쌀이 이렇게. 네, 네, 네. 찹쌀도 맛있겠다.
2: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0: 네, 맛있어요.
1: 그다음에 이게 이제
0: 발효제인 누룩.
1: 누룩.
0: 네, 효소랑 효모랑 있어야지 술을 빚어지니까.
2: 제일 중요한 거네요.
0: 그렇죠.
1: 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0: 열심히 해주십시오.
1: 아, 좋습니다.
0: 네, 시작할까요?
1: 네네네. 네.
2: 첫 번째 과정.
0: 벗기시고.
1: 벗기시고.
0: 자, 누룩을 부어주시고.
1: 아, 누룩을 이제
0: 살살살 뿌려주세요.
1: 아, 위에다가.
0: 네, 여기서 봐도 밥이 오늘 맛있게 쪄졌네.
1: 아, 밥이 너무 맛있어요.
0: 술밥도 잘 안 쪄지는 날 있어요.
1: 어.
0: 네, 네.
1: 뭔가 내가 장인이 된 것 같아.
0: 물이 들어가야죠. 물이 안 들어가면 용매가 없으니까 요거를 딱 두 표주가 부면 물 딱 양이 나와요.
1: 가득 들어가. 네,
0: 가득. 딱 두 개를 싹 뿌리세요. 열심히 주물르세요. 꼭 거드시고.
1: 아, 열심히 주물르면 되는 거예요?
2: 오, 이렇게 뻥뻥하네요.
0: 왜냐하면 그 식는 시간이 대통령 대소 시간은 되니까. 네.

0: 편편하게 이렇게 놔보세요. 네. 그러면 보시면 벌써 두 양반 상태가 틀려. 네. 얘는 촉촉하고 쟤는 약간 촉촉하지가 않아. 약간 물기가 없어 보여. 근데 그거는 손의 온도에 따라 굉장히 괜찮아요. 손이 차가우신 편이래. 아,
1: 저는 좀 따뜻하신 편이죠. 네.
2: 아, 이제 이 상태에서 담으면 되는군요.
0: 밥 두 개 흘리면 술 한 잔 나가는 거니까 흘리지 말고 담으세요.
3: 그렇다니까. 아, 담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4: 깨끗하게 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담을 수가 없네요.
0: 괜찮아. 그래도 잘하시네. 어떠신 분은 묻는 거 싫어서 막 이렇게 깔짝깔짝 하시는 분도 네. 계시거든.
1: 드디어
0: 만드셨네.
1: 완성했습니다. 네. 아,
0: 근데 확실히 틀리다. 여기 물이 굉장히 달라요. 많고 여기 물이 진짜 이거 없어.
4: 이거 괜찮을까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다 해주시면 돼요.
1: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 되면 술이 되는 거예요?
0: 아, 온도에 따라 틀린데 네. 집에 온도가 몇 도?
1: 뭐 한 24, 5도 정도
0: 되죠. 아, 그러면 한 보름이나 20일이면 될 수도 있어요. 아, 3일 저어준 다음부터는 건들지 마라.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먹을
0: 잘
1: 거고
0: 잘 익혀보십시오.
1: 너무 잘 먹을 건데 지금 우리가 또 맛을 봐야 되잖아요.
0: 어, 지금 그렇지. 얘는 20일.
1: 얘는 그냥 저희가 집에 가서 먹을 거고
4: 네. 20일 말고 2분 뒤에 먹고 싶어요.
0: 먹을 수 있죠. 조금만 기다리네. 해 갖고 올게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4: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 신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0: 밤에 달빛 아래서 전통주를 잡숫고 좋네 오늘. 네. 석탄주를 갖고 왔어요.
1: 아, 이게 석탄주예요?
2: 다시. 네.
0: 애석해서 탄식이 나오면서.
3: 감사합니다.
4: 아유, 오늘 정말 영광입니다. 아. 일단 그 향을 음미해.
3: 이 향이 네. 맡아보지 않았던 냄새. 향이.
0: 그렇게 냄새. 네,
3: 처음 맡아봤어요. 이런 향. 와. 이게 술이라기보다는 하,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4: 약주라고 하듯이 약을 먹는 느낌이야. 잘 정말 건강한. 아니, 전 종류도 많네요.
3: 호박전. 저 네. 호박전 좋아합니다.
4: 저는 이거 깻잎전이죠. 네, 깻잎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 요거는 무슨 전이에요? 생선.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와, 생선 맛있어.
4: 형님하고 저고 1박 2일 동안 여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

0: 마지막 딱 그 여행인데 너무 마무리가 훌륭한 것 같아요. 도선님 덕분에
1: 우리가 여행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디톡스.
0: 디지털 디톡스.
1: 네.
0: 아, 요즘 많이 찍었어요?
1: 요즘 많이 찍었어요. 우리 간 데가 얼마나인데.
0: 네. 요게 제가 첫 촬영해드린 거다.
1: 아, 그러네. 이 사진이. 네,
0: 저기야산에서.
1: 이 사진이 첫 사진이네.
0: 네.
1: 첫 만남.
0: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살짝 초점이 나갔지만.
1: 저희의 첫 만남.
0: 이게 또 다 찍어놓으니까. 보면서 바로
1: 그러니까.
0: 이게 사진 이렇게 넘기는 거랑 완전 또 느낌이 다르네요.
1: 근데 이거 딱 한 장만 있는 거니까.
0: 네.
1: 와.
0: 그건 어디죠? 저 기억이 안 나네.
1: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계곡이 있고.
0: 그 계곡 있었던
1: 풍경 맛집.
0: 더덕.
1: 아, 더덕.
0: 더덕이랑 곤드레밥.
1: 청국장과 약간 된장 사이에.
0: 네. 한번 맛있는 나물. 네,
1: 나물들. 이거는 사우나.
0: 이렇게 디지털 디톡스 콘셉트로 여행을 쭉 꾸며봤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1: 아, 저는 너무 좋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제 홍천에 오면서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홍천에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아, 저 아이들하고 가볼 곳이 진짜 이번에 생각해 보면 적어도 7곳이에요. 그때 아이들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폴라로이드 사가지고 올 거예요. 아이들하고. 신성 씨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0: 우리가 또 자랑해야죠.
1: 아, 제가 한번 신성 씨한테
0: 네.
1: 영상통을 한번.
0: 영상으로요?
1: 지금 아마 오늘 같은 날 촬영하는 날일 거야 아마.
0: 네.
1: 됐다! 오!
2: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1: 안녕하십니까?
2: 예. 어디세요, 형님?
1: 여기는 마음이 좋은 곳 홍천.
2: 아 홍천이세요?
1: 네, 홍천. 아니 신성 씨 어디에요 지금?
2: 아 저는 눈이 즐거운 곳입니다 여기.
1: 와
2: 조명이 그냥
1: 조명빨이네.
2: 아 저희 혹시 오늘 게스트 옆에 누구 계십니까?
1: 게스트 여기.
3: 안녕하세요. 저 여행 작가 태원준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거기
2: 게스트를 제가 이겼네요, 형님.
1: 뭐요? 게스트 누구신데요?
2: 아, 저는 최초로 여성 게스트입니다.
3: 아, 여성 게스트면 제가 이길 수가 없네요.
1: 네. 그래요?
2: 자.
1: 와.
3: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3: 네.
1: 전화 끊을까요?
3: 네.
1: 자랑하려고 전화했는데 자랑을 받았네, 지금. 네.
3: 그럼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역이?
2: 여기는 부여예요, 부여.
1: 아, 부여.
2: 이게 부여입니다.
0: 아, 충청도 쪽에 가셨구나.
3: 충청도네.
2: 예쁘죠?
3: 네.
2: 엄청 예쁘죠? 네.
1: 신성 씨, 몸 건강, 마지막까지 몸 건강 잘 찍으시고
2: 네, 알겠습니다.
1: 우리 네. 끝나고 한번 봬요.
2: 예,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예. 네.
3: 화이팅.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0: 그러면은 마지막도 저희. 자, 아, 너무 아쉽지만.
1: 자, 이반이 축제로구나.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청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The Panguchan stream is bathed in spring light. Here, where memories are etched into ancient rocks, lies another space of history, the Seowon. People gather one by one at Pangu Seowon, donned in ceremonial attire. With proper etiquette, they perform the ancient spring ritual. A place where one cultivated the mind, taking nature as their companion and remembering the teachers of wisdom. Once lost due to the abolition of Seowons, this Seowon was rebuilt here after being relocated from its original site.
1: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울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보온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온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세 분을 모시고
0: Though the physical location has changed, their places in our hearts remain the same.
2: 공로하고 전작하고 화살을 그리.
1: 보은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구대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보은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의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0: A teacher they cherished for many years. Scholars settled here along the banks of Panguchan Stream,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oen Jeongmongju. The rock encountered at the end of the exile's path, Panguda Terrace. Perhaps its silent presence brought comfort to them. Following Poen's footsteps, countless scholars also made their way here. Jipcheongjeong, the old house facing Panguda Terrace, retains the traces of time, yet stands unchanged.
3: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0: His descendants have woven the remaining memories into a single book. Professor Sung Bom Jung is a linguist who worked on the translation.
4: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가 뭐
1: The 소리군 고영열 is seated at the piano. A passage of 판소리 is set to Western keys. Crossing eras through song, he shows us that tradition is not outdated, but alive today.
2: I was playing the piano.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사운드 is another way of carving memories. The poetry of Poen Jung Mong-ju is sung anew in his own rhythm.
2: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Following in Poen's footsteps, he stands before Bangu-dae Terrace, where it has stood for ages.
2: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방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Jung Mong-ju's poem, written while gazing at Bangu-dae Terrace during his exile, seep into his heart as well.

0: 주사서.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It is like an ink and wash painting. Countless years have flowed through this valley of silence. Today, too, the crisp morning spreads gradually, moving at its own pace. Water flows to lower ground, opening the path of life.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visible and the hidden vanishes before we know it. This is a secret garden, a place where the breath of all life rises. Chipcheongjeong, a house that gathers clarity while facing the Panguchun stream. The sound of rippling water, wind, and bird songs drift back and forth between the walls. Perhaps someone's footsteps will pause here, allowing them to gather their thoughts and linger in a moment of deep reflection on life.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The interplay of black and white. How has the ink and wash painter captured this simplicity? Her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you can encounter the works of artist Hong Purume.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 푸르메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An exhibition where the ancient language of ink and wash painting meets digital media.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Art Bank collects works by contemporary artists and utilizes them as public cultural assets. Alongside artists representing Korean contemporary art, the name Hong Purume also holds its place. Rather than mere storage, it becomes a living, breathing record so that anyone can encounter art.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 푸르메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The artist of nature faces the Panguchun stream. Both light and water pause beneath her gaze.
2: 제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색. 무조건 흰색이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The artist's gaze lingers before a bird carving left by someone else. Before long, emotions spread like ink.
2: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그 어떤 에너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4: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 거.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1: The moment the ink is ground, its density and the brush strokes of the painting are revealed. That is why, for an ink and wash painter, the act of grinding ink is the deepest form of a ritual.
4: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이었어요.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1: 겸제 정선 was a painter who interpreted the landscapes of his era and brought nature into reality. Now, the ink and wash painter of this era seeks to paint her own Panguchun stream.
2: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0: brush strokes that stop even one's breath. Having spent many years in Taiwan exploring Eastern ink and wash painting, she has developed her own unique style. Tradition, too, had to evolve with the times.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회에 나와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First, the artist completed several small canvases depicting the Panguchun stream with rapid brushstrokes. From these, she selects the one that resonates most deeply, then enlarges the canvas to create a supersized piece. As she decides which piece to choose, the time of the Panguchun stream flows alongside her.
2: 내가 방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Time has now become longing.

0: The countless memories of time held within the Panguchun stream, the World Heritage Site inspires everyone to dream. The footsteps of a digital heritage expert have once again reached the Panguchun stream. Heritage enjoyed by all through technology. He looks forward to the brilliant heritage of the future.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갔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0: A rock shaped like a turtle lying on its back, Pangu. The valley formed from those rocks has now become a World Heritage Site, opening a door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nd connecting the path.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Our heritage. As a great heritage that connects memories and opens the door to tomorrow, the Panguchun stream flows brilliantly even today.

0: Steps and Stages. And we explore Living Life, a provider of protein shakes that are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E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E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E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3: 프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 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3: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 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E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a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6: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ESL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0: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3: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4: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0: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1: 뮤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헬스업,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밥은 묵묵했고 벚꽃은 아름다웠다.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도 잠시 가벼워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오. 정신 잘 잤죠?
1: 그렇죠.
2: 오. 오. 오. 오. 고개사 같다, 고개사. 아,
1: 지금 여기가 네. 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왜 철도가 이렇게 일찌감치 놓여 있었을까?
0: 아무래도 이곳이 그 좋은 소식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1: 근데 그게 네. 좋은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게 서울로 향하잖아요, 오히려. 네.
0: 그러네요.
1: 네. 기차가 놓인 이유가 네. 바로 이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0: 어떤 비밀이죠?
1: 혹시 그럼 신성님은 네. 우리나라에 탄광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0: 탄광이요?
1: 전국에.
0: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뭐 태백이나 네. 뭐 그쪽 라인으로 딱 가자면 네. 아 뭐 보령에도 있고
1: 네.
0: 한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지 않아요?
1: 10개? 네. 그게 아니고
0: 네.
1: 1986년 기준으로
0: 잠깐 86년도면 네. 제가 돌잔치 할 때입니다.
1: 와, 그 돌잔치 할 때 따뜻하게 했죠?
0: 네.
1: 그게 바로 연탄을 떼서 했는데 그 당시에 361개의
0: 아, 361개요?
1: 예, 그런 탄자가 있었어요.
0: 우와, 탄광이 그렇게 많아요?
1: 그럼요, 전국에. 그리고 7만여 명의 광부들이 매일같이 그 갱도를 드나들면서 탄을 캐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에 중요한 난방원이었던 연탄을 생산해가지고.
0: 아니 근데 일단 뭐 탄광이랑 여기 문경에 있는 기찻길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
1: 문경에도 탄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0: 문경에도요?
1: 네.
0: 원래 탄광하면 강원도 아닌가요?
1: 직선거리로 태백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문경은. 경상북도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최초로 무연탄을 생산했던 곳이고
0: 네.
1: 여기도 탄광이 있었어요, 10개가 넘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 연탄처럼 생긴 건물이
0: 아, 저기 앞에 보이는
1: 네.
0: 문경 석탄 박물관이라고 써있네요.
1: 석탄 박물관이에요.
0: 아
1: 오늘은 네네. 광부처럼, 마치 광부처럼 잘 놀고 잘 먹기.
0: 광부처럼 해서 시청률을 캐러 가시죠.
1: 시청률 캐러
0: 네, 가시죠.
1: 캐러.
0: 네,
1: 캐러.
0: 가시죠.
1: 캐러. 캐러. 석탄 박물관이라는 이름답게 석탄에 대한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 있어요.

0: 야, 괴탄?
1: 괴탄?
0: 괴탄이 뭡니까?
1: 괴탄, 덩어리 괴짤 써서 우리 석탄을 입자로 나타낼 때는 덩어리 괴짤 써서 괴탄. 가로 분자를 써서 분탄. 가로.
0: 아, 가로는 이렇게, 분탄이고
1: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0: 지금 다 있는 게 이게 이제 괴탄.
1: 네. 네. 우리 94년도에 폐강되면서 네. 334곳이라는 탄광이 다 폐강이 됐어요. 네. 그래도 그때 12곳에 남았었는데 그 12곳의 괴탄들을 여기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문경의 은성강업소의 거가 제일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 같지만 또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썩고 썩고 썩어서 예. 이렇게 이제 석탄이 예. 그냥
1: 이게 나무가 지각 변동해서 땅 속에 묻혀서 네. 위에 퇴적물들에 의한 압력과 네. 열을 받으면서 휘발 성분인 수소나 산소, 인, 황 이런 건 다 날아가고 탄소, 네. 탄소 마지막
2: 순수한 탄소.
1: 토탄, 갈탄, 아여청탄, 역청탄, 그다음 무연탄.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전량 무연탄이에요. 네. 무연탄은 우리 탄소가 95% 이상 차지하는 게 우리 무연탄입니다.
0: 한국의 석탄 매장량?
1: 네. 우리나라에는 전체 매장량이 15억 톤이죠. 네. 1924년도에 네. 경북선 철도의 종착역이 어디였을까요?
2: 문경. 문경.
1: 빙고 맞았습니다. 정천역이었습니다. 정천역. 그러다 보니까 네. 남한에서 제일 먼저 1926년도에 네. 탄광이 열린 곳이 네. 문경입니다. 보시기에는 강원도 갈 같죠. 네. 매장량 한번 보시면 강원도 70%가 넘습니다.
0: 네. 삼척이 거의 35%. 네. 정선이 30%.
2: 그러면 강릉까지 네. 치면.
1: 그리고 문경에 애기에 4.8%밖에 안 되지만 길이 고장이다 보니까 길이 네. 잘 뚫려 있고.
2: 가장 먼저.
1: 네. 제 남한에서는 제일 먼저 탄광이 열린 곳이 문경이었고요.
0: 문경. 네. 야, 진짜 이쪽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뭉쳐 있네요. 여기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0: 그러다 보니까 아, 뭐 네. 용도가 네. 예, 연탄 가지고 우리 가장 익숙한 게 조개탄이 아니라 연탄이잖아요.
1: 연탄.
2: 예, 연탄.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량 무연탄이 나온다 그랬죠. 네. 무연탄은 이 연탄에 적합해요. 네. 처음에 붙을 때는 잘 붙지 않아요. 맞아요. 잘 붙지 않지만 한번 붙으면 네. 오래 지속되면서 연량을 내기 때문에 네. 최고 적합한 게 무연탄이 연탄으로 돼 있죠.
1: 아니 근데 보니까 여기 네. 구멍이 엄청 많네요, 이거는.
2: 네,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90탄, 22공탄, 21공탄, 33공탄, 44공탄. 네, 가정용은 그럼 지금 우리 몇 개 정도의 지금 구멍을 갖고 있을까요? 요즘 연탄. 19공탄일 것 같죠. 예전에 19공탄을 많이 썼는데 네. 요새 나오는 거는 25공탄, 25개의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탄. 조개탄은 생각나시죠? 학교에. 네.
0: 이거를 아, 네. 겨울 되면 타러 가요. 네. 학교 뒤로. 그래서 양동이 두 개씩 들고 와서 네. 막 넣으면 이게 한 3교시쯤 되면 이제 막 진짜 네. 뜨거워. 그때 막 도시락 갖다 놓고 올리면 네네네. 밑에 거 타고.
1: 그러니까 저 때는 그럼 그 위에다가 애들이 이제 뭐 쥐포나 쫀디 이런 거 사와가지고 거기다 막 구워 먹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꼭 거기다가 당번이라고 하죠, 그때는. 네. 9번. 그 주전자 물을 올려놓으라고. 네. 그 옆에서 막 패딩 다 태워먹고 막 그랬던 시절이 막.
2: 네. 네.
0: 아니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 아, 네. 이게 연탄을 만드는
2: 처음에는 이런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네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분이나 아, 이런 걸 넣어서 가루하고
0: 햄머로 때려가지고
2: 네 때려서 요 틀 있죠. 틀 안에 넣어서 때려서
0: 아, 수타네, 네.
1: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만들면은 하루에 와 이게 몇 번을
0: 근데 숙련되면 내 보면 네. 한 방만 빵 때려도 네.
2: 그럴까요?
0: 나올 것 같아요.
2: 나올 것 같아요.
1: 네. 한 방에요? 한 방에 나오면
0: 제대로 빵 때리면
2: 우리 작가님은 한 방에 하실 것 같아 네, 느껴지는
0: 아니 그걸로 가보세요
1: 한 방에 때리다가 네. 담 걸려서 한 방 치료 받으러 가야 돼요
0: 아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 한 방에 실제로 예전에 광부분들이 여기서 탄을 캐던
1: 은성갱입니다. 우리가 진짜 광부가 네.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0: 지금 뭐 시원하죠?
1: 네.
0: 이게 지하로 바로 이제 갱도로 통하는 예, 그 실제 갱이라서 그래요.
1: 와. 오, 엄청 시원한데요?
0: 네.
1: 와. 오, 너무 시원하다. 와, 엄청 시원하네요.
0: 그쵸. 여기가 실제 갱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고, 와. 여기서부터 이 레일이 깔려 있어요.
1: 여기 앞에 보이네요. 네.
0: 근데 신기하게. 이 모든 게 예전에 전철이었어요. 그 옛날에도 그 안에 있는 메탄 가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아, 그럴 수 있대.
0: 그래서 전기로만 움직이는 그래서 탄차가 있고 인차가 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건 인차라. 인차. 그리고 이거는 광차.
1: 네. 네.
0: 네, 여기에 자그마치 일하시던 광부의 인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 갱도에서만.
1: 이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많으면 한 2,000명?
0: 2,000명.
1: 네.
0: 그보다 더 많이.
1: 더 많다고요?
0: 네.
1: 그럼 3,000명?
0: 아니요.
1: 더 돼요?
0: 4,300명.
1: 아, 4,300명이 네. 있죠.
0: 물론 4,300명이 동시에 일한 건 아니고 교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몇백 명이 교대로 일을 했다고.
1: 아, 교대로 네. 2,000명씩?
0: 네네네. 근데 이제 벌써 네. 이만큼 들어오니까 무섭죠?
1: 약간 조금, 예.
0: 네. 네. 사실 옛날에 갱도가 언제 문을 질지도 모르고 네. 이 안에서 폭발 사고, 화재 사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집안 침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 항상 안전하고
0: 항상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광부분들이 네. 뭐 금기시 여기는 게 있어요.
1: 금기.
0: 왜냐면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절대 금기로 여기는 게 있었는데
1: 그 아까 제가 살짝 좀 본 것 같은데 쥐 있잖아요 쥐
0: 네네
1: 절대 이 안에서 쥐를 잡지 마라
0: 그러니까요
1: 네.
0: 쥐가 있다는 거는 네. 이 갱도 안에 유해 가스나 이런 게 없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1: 그리고 네. 왜 막 지진 같은 거나 이런 거 일어날 때 쥐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잖아요
0: 미리 예, 뭐 배에서도 네. 쥐들이 막 이제 물에 뛰어들면 네. 배가 침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위험을 예감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쥐가 있다는 거는 안심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도시락을 먹을 때 뭐 나눠주기도 하고.
1: 아 그렇죠. 이렇게 네. 잘 꼬셔가지고 무성하게. 네.

0: 여기가 네. 바로 예전에 은성광업소에 사택촌이 있던데요.
1: 아, 이곳이요?
0: 예. 네.
1: 어, 보니까 좀 이게 옛날 집을 좀 재현을 해놓은 네. 세트장 같긴 한데.
0: 근데 바로 그 자리에요, 근데. 딱, 그니까 갱도에서 나오면 바로 걸어서 사택촌으로 가서.
1: 일단 우리
0: 가족도 만나고.
1: 들었다 나왔잖아요. 네. 좀 덥거든요. 네. 막 좀 씻어야 될 것 같고.
0: 그게.
1: 목욕.
0: 목욕?
1: 예, 네, 들어가시죠.
0: 이발관은 내가 갈 필요가 없고. 목욕.
1: 네, 목욕.
0: 저희가 원래 이제 탄가루들을 다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1: 그렇죠. 지금 이 마네킹 보면은 네. 까맣잖아요.
2: 네, 네.
1: 씻으려고.
2: 그러니까.
1: 아, 근데 뒤에는 적나라하게.
0: 네.
1: 이야.
0: 아이고.

0: 예전에 그냥 탕가루 뒤집어 쓰고 그냥 목욕부터 하고 싶겠지 뭐.
1: 아, 그럼요. 나갈 때 딱 깔끔하게. 일단 좀 개운해진 것 같긴 하지만 예. 또 씻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2: 몸에 때를 100개 내면 목구멍에 때도 100개.
1: 그렇죠.
2: 주포.
1: 주포.
2: 아, 막걸리, 소주, 빈대떡. 예.
1: 도토리묵.
2: 아줌마 두 명이요.
1: 예. 아이고, 자리가 없네. 예.
2: 비계를 먹어야 이 탄가루 삼킨 게 깨끗하게 빠진다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오셨죠. 게다가 그날 살아 들어왔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느낌들. 예. 가족계획 옆에.
1: 이런 것도 있었어요?
2: 네, 지금으로 따지면 네. 말이 안 되죠.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장려하고 있는데
1: 이때는 많이 낳지만 네.
2: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 보건사유. 여기는 이제 그 정육점.
2: 네. 옛날에는 냉장고 없었어요, 고기가.
1: 이때 당시는 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네. 뭐 예를 들어 뭐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하잖아요. 네. 딱 썰어가지고 신문지
3: 딱
1: 알아서.
2: 오늘 사장님 저기 그 고기 사러 왔네. 네.
1: 월급 받으신 날.
2: 그렇죠. 네. 그래서 소고기 하나 끓여서 드시려고 온 것 같아요.
1: 지금 기분 좋으죠.

0: 인정의 다섯 가지 오미가 있는데 네네. 오미가 뭔지 아세요?
1: 오미?
0: 인정 오미 다섯 가지 맛
1: 뭐 달고 그거 아니에요? 네네. 오미자 그거 아니에요?
0: 먹는 거 중에
1: 아 먹는 거 중에
0: 네. 일단 홍산춘이 있어요
1: 그리고 송어회
0: 네. 그다음에 민물 매운탕
1: 네
0: 오. 그리고 산채비빔밥
1: 마지막으로
0: 이거
1: 돌이
0: 아니라 네. 이 돌가루를 먹은 네. 사료로 먹은 돼지와 한우를 구워 먹는
1: 약돌돼지
0: 예, 약돌돼지 약돌한우가 바로 아~ 네, 우리 문경이 자랑하는 최호 선생님
2: 예. 아이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0: 네. 아 좀 주소 드는 게 많아가지고
2: 아이고 제보다 더 잘 하십니다
0: 이게 거정석이란 돌인데 네. 양리작용을 해요
1: 양리작용
0: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먹이는 방법을 문경이 최초로 했고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섞어 먹은 돼지는 기름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불포화 지방이 더 많아지고 먹는 사람은 훨씬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죠.
1: 아, 그래요? 네. 아, 기대된다.
2: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튼다면은 네. 기름이 적어요.
1: 기름이 적고?
2: 물이 많아.
0: 담백한 돼지.
2: 네. 다른 일반 돼지들은 기름이 60% 같으면은 네. 이거는 물이 60%예요. 고기를 구워놓으면 빨리 굳질 않고 기름도 빨리 굳질 않습니다.
1: 신기하네.
0: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문경을 네.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꼭 이제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바로 이 약돌돼지입니다.
1: 네. 우리 그 사장님께서 자르시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 거죠?
2: 이거는 이제 삼겹살입니다.
1: 삼겹살?
2: 예. 우리는 삼겹인데, 하나, 둘, 셋, 삼겹인데, 네. 서울에는 오겹으로 취급을 합니다.
0: 예, 예, 예,
2: 그래서 껍데기하고 같이 먹어야지 약돌돼지 맛이 제대로 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참나무 수초 네. 구워 드시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1: 그럼 저희 들어가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네.

0: 제가.
1: 수치 들어옵니다, 수치.
2: 잠깐만요. 예. 불러도 이렇게 장난감 수치입니다, 이것이.
0: 예, 와. 저는 딱 고깃집에 오면 이 딱 숯을 넣어줄 때가 가장 기대돼요. 이제 먹을 준비가 됐구나.
2: 저희들은 또 약도를 콩알 같이 만들어가지고 네. 물에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물맛이 또 일반 물맛하고 틀려요.
0: 야, 그럼 이게 약돌숯.
2: 맛이나 한번 보세요.
0: 네. 일단 뭐 무색, 무취. 네?
3: 부드러운데요?
0: 깔끔합니다.
3: 부드러운데요?
0: 목넘김이 그냥 부드러운데요? 예.
2: 아까 제가 썰었던 고기 네. 초벌 해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구워가지고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고기를 굽는 방법도 네. 지방이 위로 가도록
0: 지방이 위로 가도록
2: 기름 밑으로 흐르게 만들어주시면 고기가 맛있습니다.
0: 지방이 위로
2: 고기가 익을 정도로 익혀가지고 돌려주셔야지 고기가 맛있고 그리고 썰을 때도 약간 배식하게 이렇게 썰어주면 고기가 납작하면서도 빨리 익습니다. 이렇게 썰어놔버리면
0: 어슬하고
2: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이렇게 배식하게. 예.
0: 사장님께서 이 약돌 재질을 운영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2: 이 식당 한 거는 한 7년밖에 안 되고요.
0: 네.
2: 농장부터 해가지고 시작했는 게 한 40년.
0: 와, 40년 동안.
2: 네. 와.
0: 거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의 그 인생의 절반을 이 약돌 재질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2: 예. 네. 지금 이렇게 드시면 최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예.
2: 예, 맛있게 드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네.
2: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0: 예. 네. 와, 오, 이거 일단 파절에 이렇게 싹 싸가지고,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와, 아니, 안 느껴요.
3: 안 느껴요.
0: 와.

0: 그다음에 식감이 저작감이 너무 좋아.
1: 식감도 좋고 그 딱 씹을 때 네. 육즙이
0: 이거 특이해서 네. 일단은 네. 이게 오겹살이잖아요. 네. 껍데기가 굉장히 사실 식감은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좀 질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껍질과 지방이 한 대 네. 그냥 치즈 구운 것처럼. 네.
2: 난 이제 된장찌개 먹어봐야 돼.

0: 사는 마성원인데 지금 얘네. 그 지방에 복슬복슬한 맛.
1: 여기도 한번 까먹어봐야겠다. 먹고 이거 또 올려주고. 근데 이 파절이도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0: 그러니까. 예전에 문경에는 판저가 큰 게 있었어요, 석탄.
2: 이거예요?
0: 네, 광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부들은 을에 이제 몸에 탄가루 같은 것들이 이제 뺀다고.
1: 기관지가 안 좋으시니까.
0: 네,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즐겨 드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광부들한테 삼겹살 가격도 뭐 수당도 나오고 회식비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목 관리 이번에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요? 네. 평상시는 뭘로 하시는데 지금?
1: 평상시에는 사실 특별하게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0: 타고난 목이구나.
1: 아, 봄철에 네. 미세먼지 네. 심한 날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저도 삼겹살을 먹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때 막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지방이 기름기가 들어가면서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즐겨 먹긴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0: 이거 정도면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좀
1: 안 질릴
0: 느껴지가 않잖아요.
1: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막 다니시면서 고기를 막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많이 먹죠. 네.
1: 혹시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고기가 있다면?
0: 먹고 있는 고기 항상.
1: 먹고 있는 고기?
0: 고기는 다 맛있는데 네. 먹고 나면 이제 소화되고 나면 잊어먹으니까 네. 기억에 남는 고기는 지금 먹고 있는 고기.
1: 오늘
0: 바로 이 고기. 네.

네가 만일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니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난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곤입니다. 저의 전공은 아시아 연극인데 그중에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저는 한 명의 예술가 혹은 내 인생에 깊이 영향을 끼친 한 명의 사람 혹은 한 권의 책 이런 것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그건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955년도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연극 공부를 통해서 브레히트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극 공부를 하게 됐고 연극 공부를 하면서 브리트는 뭐 실천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연극 이론 쪽이었었어요. 전문사 논문으로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연극을 연구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1950년, 45년과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연극사 쪽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194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통된 남북의 공통된 연극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45년,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극사가 정리가 돼요. 전 그게 너무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마저도 이렇게 다시 편집이 되고 확증 편향적으로 이렇게 연극사가 서술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계기가 된게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의기투합해서 1950년대에 발표된 희곡들을 다 끌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출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반듯하게 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50년대 희곡들을 다 끌어모았더니 한요 정도 분량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 분량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희곡들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데올로기와 전쟁이 희곡 혹은 그 당시의 연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희곡에는 전쟁의 어떤 내면화 양상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연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 일본도 전쟁, 패망을 했죠. 패전을 했었죠. 패전의 경험이 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에 또그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 연극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2002년도에 일본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연극에 관한 정보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때. 그래서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관심도 생기고 이거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가지고서 내가 꼭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가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비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지면에 발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뭐그뭐그 청객자나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발신을 하는 형태의 비평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비평의 한 분야이고요. 일단은 비평가가 공연을 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떤 비평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쓰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논문을 쓰든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총평이나 다른 공연에 대해서 작품을 쓴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극은 희곡이 아니기 때문에, 희곡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연들을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평은 논문 혹은 이론하고 다른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에는 반드시 어떤 아젠다, 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뭐 자그마한 결론 혹은 자그마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감을 주는 혹은 직관을 주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쓰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써야지 혹은 당장 쓸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이자 소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극은 활자화된 문자로 소통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평은 문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대와 비평적 글쓰기는 장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관객 혹은 창작자와 대화를 한다? 그거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평문을 쓰다 보면 자꾸 설득의 논리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화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목적도 있지만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또 있잖아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그 가장 큰 전략의 기술이 바로 설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비평문을 쓸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평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록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이라는 건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형성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희곡이 연극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텍스트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텍스트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보존하는 장치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아졌잖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내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공연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섰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평문에 쓰거나 다시 되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평론가들에 따라서 자기 글쓰기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을 관객하는 저 자신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봤던 뭐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예요. 올해 뭐 작년 말 올해 자그마한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막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평생의 과제로 삼아서 계속 그 연구를 해야 될 주제 같아요. 그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대부분의 그 제일 코리안들이 극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특히 제일 코리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간사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극단이 세 개의 극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극단 다로름, 극단 메이, 그다음 극단 돌이라고 이시
돌이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 메인은 재작년에 이제 해산을 했고요. 두 단체가 여전히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간혹 한국 공연도 오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제가 만났던 연극인들이 주로 극단을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연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극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분들이 도쿄가 아니라 간사이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인가? 혹은 이분들은 극단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디프리를 통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 원동력은 늘 제 능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편견들이 강한 사회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이론과 출신의 연극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기와 이론을 굳이 분리해서 보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고 원래 실기와 이론, 예술 이론이나 실기는 처음부터 동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법,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체계로 분리되어지고 그 분리된 체계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체계 속에서 사고를 하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좀 달라야 되겠다. 다 해봐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뭔가 체력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한번 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욕심이 좀 많아요.

내 손 쫄리겠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방열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이제 여기 장터인가 봐요. 좁은 길인데 차도 많이 다니고.

0: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요, 이거.
1: 아, 이거 그때 말했던
0: 거. 네, 이거랑.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볼까요?
0: 그럴까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넣어보고
0: 그래도 되죠.
1: 세팅을 해보면서
0: 맞아 맞아요.
1: 크게집을 같이
0: 그쵸. 어차피.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여기 이제 서촌 뚝섬 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맞아요 맞아요. 좋네.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
0: 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아이,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시나요?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 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두 개 사볼까?
1: 깨순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1: 감자채 오랜만이다.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평소에 하나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야.
0: 여기는 엄청 좁다. 대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고.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 곳이구나.
1: 네. 한복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그러네요.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오라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1: 잘하셨어요.
0: 등받이 있는 의자. 오.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1: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0: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1: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에는 패딩 입고 찍었거든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설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도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0: 금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잘 그치. 들어가지고. 대추 달렸는데?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 대추 사러 많아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금남시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안녕하세요. 제가 머나먼 러시아 가까운 시베리아에서 18년 전에 온 러시아 번역가 소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책이 많았고 그리고 독서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유일한 취미였어요. 외대 한국어과에 입학했을 때 우연히 어린 왕자라는 책을 발견되었는데 그 책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어로 봤던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딱 들었어요. 모국어랑 그리고 번역할 그

0: 외국어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번역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양쪽 언어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도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거운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가지고 자물성 가지고 진짜 그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근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번역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들려올 때 느껴질 때 그때 제일 뿌듯합니다. 문화를 양쪽 문화를 서로서로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문화 다리 아니면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승옥 작가님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단편집본을 번역했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애들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처음에 그 책이 나왔다고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들었을 때 아이들 둘 안고 그냥 너무 신나서 너무 막 뛰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권지연 선생님의 도가니라는 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 책의 주제가 너무 무겁고 정말 잔인한 현실에 그대로 그려주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아예 글 쓰지 못한 이런 기억도 있고 나중에 작가님이랑 연락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화 나눴을 때 작가님도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성큼성큼 걸어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표진을 모아놓은 모습이었다. 키가 좀 작고 뚱뚱하고 낯빛은 칙칙하고 삶의 여러 번 따귀를 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책에서 좋아하는 장면들이라든가 글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 단락을 읽을 때 한국인의 그 엄마들 그 모습이 딱 눈앞에서 그려져 있어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역시 그것도 권지윤 작가님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과 그 연소가 죽음을 이겨가는 이런 과정이 그려져 있어서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 Конечно, некоторые вещ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словны, 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священна. Ее нужно ценить, иначе нас всех ждет гибель. И что бы там ни говорили, смерть всегда плохо. В каждом живом организме на генетическом уровне заложен инстинкт самосохранения. И когда кто-то говорит «я хочу умереть», это значит «я не хочу жить, как сейчас».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я хочу жить хорошо». Вот и выходит, что вместо «хочу умереть» нам следует говорить «хочу жить достойно». Нельзя говорить о смерти, потому что в самом слове «жизнь» заложен приказ «оставайся живым».

논문도 그 주제로 썼지만은 한국어에서는 경호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성어, 이 태어 때문에 번역 작업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는 한국어의 매력인데 정말 러시아 독자들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항상 늘 큰 숙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턴하는 이런 작품을 번역하고 싶은데 그건 권존센 몬실 온니라는 작품이에요. 꼭 그 책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많이 번역된 책인데 러시아 독자들만 그 책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하고 표현들이 가끔씩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하게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이런 문학이라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학을 읽기보다는 음미하는 편이에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언어로 표현된 이런 문학이기 때문에 맛과 멋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군침 흘리면서 이렇게 씹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멋지고 맛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0: Five.
1: In.
0: Action.
1: Action.
2: Action.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호기심에서부터 결국 시작되는 예, 그런 학문의 과정인데 그 호기심을 가장 짜릿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공부가 이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그 호기심에서부터 예,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푸른 지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환경공학자 명재욱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게 친숙하게 자라오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환경 문제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

기라기보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자원을 아껴 써라,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예, 뭐 어떤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오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제 일상 생활 습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발명한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환경에 또 때로는 되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과학자가 되되 환경을 꼭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돼서 환경공학이라는 예, 그런 학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을 공부하되 특히나 이제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예,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이제 해결하자라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이제 수질 오염, 토질 오염, 대기 오염 그런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염원들을 찾아서 그 오염원들을 없애는 예, 그런 기술들을 예,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환경공학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WITH고요. 그래서 WITH. 그래서 Waste Innovating Technologies for Humanity.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하는 기술들을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기관은 미국 환경공학 아카데미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환경공학 분야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미래혁신가 상이어가지고 그냥 나이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혁신으로 인정받은 그 연구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 뭐 그다음에 석유를 아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이제 뭐 정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존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가스, 특히나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를 플라스틱으로 예,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연계에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보통 플라스틱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한 뭐 1년 내에, 수개월 내에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자연 환경에다가 버리면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 그런 기술로 좀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시절에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폐기물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예, 일회용 어떤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마스크를 예,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 이름은 막스크라고 합니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가장 핵심 기술이 그 마스크 앞에 있는 막. 그 막에 좀 관심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 막스크라고 지었고 또 그냥 재미있게 막 쓰고 막 버려라라는 의미에서 막스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분해성 전자 제품, 뭐 생분해성 배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메탄으로부터 만드는 과정은 가장 핵심은 그 중간을 잇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메탄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먹고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생물들을 찾고 그 미생물들에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키워내는 예, 그런 기술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정착할 때 특히나 실험실을 꾸려 나갈 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어떤 뭐 수도를 파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돈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고 믿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초반에가 정말 어렵고요. 카이스트는 뭐 어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카이스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온 지 한 6년, 7년 시간이 지났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경쟁력 있는 규모 있는 아마 실험실을 꾸릴 수 있었던 게 카이스트 지원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 대략 한 두 배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미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수율, 그 효율을 좀 획기적으로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제품들, 요즘에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진짜 생분해성이 아니라는데 좀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이 말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지 실제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그 연구 모든 연구들이 결국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의 정말 그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누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역할, 누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역할, 누구는 미생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역할, 뭐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좀 황당해도 괜찮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 없던 폐기물들이 지금은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에 이제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연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유명한 영어가 있듯이 저도 정말 바람과 함께 쓰레기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 그냥 환경 내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크에서 활동하는 박지은 연구원입니다. 한글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인데요.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그렇게 골라요?
1: 아, 집들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0: 글쎄요. 휴지를 선물하는 게 어때요?
1: 휴지요?
0: 휴지를 선물하는 건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샀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자,
4: 많이 먹어요.
1: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